接下来这首歌属于那种随时随地能调动你的热情，来自这个歌手叫亚森嘛，对，来自亚森的一首《荒漠上行走》。

0: 新鲜的旅游资讯，开启您的心灵之旅。旅游资讯早知道。
1: 我们一起来刷刷旅游资讯，来关注一下。那么从昨天开始。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1: 전하기 위해 우리 시는 주인과 손님이 함께 누리는 방향을 목표로 정확한 정적관을 문화관광 발전의 저울수로 삼아야 한다는 분명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5일 연휴 기간 우리 시는 다시 한번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맞이해 전년 동기 대비 12.82% 증가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류행 인기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할 때 우리 시는 따뜻한 조치를 통해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이라는 문화관광 브랜드를 점점 더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명소를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달리 우리 시는 항상 민생을 위한 복지 창출을 최고의 성과로 여기며 관광객의 소소한 바람과 시민의 행복감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광 성수기의 높은 수요에 대응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에 문명 관광 안내소를 적극 설치하고 이중언어 자원봉사자, 무료음영수, 수화물 보관 등 편의 시설을 갖춰 하루 평균 1만 명이 넘는 관광객에게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양비는 인터넷 인기벽에서 사진을 찍다가 휴대폰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공유 쉼터에 와서 충전했다고 하면서 또 자원봉사자들이 연길에 많은 맛집과 명소도 소개해줬는데 인터넷 여행 정보보다 더 좋았다고 했습니다. 시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부국장 서야는 주인과 손님이 함께 누리는 원칙하에 내가 여행한다는 입장에서 봉사를 개선하고 관광 분쟁 신속 처리 지점을 설립해 30분 내 응답 당일 처리를 실현했다고 하면서 세심한 봉사를 관광객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달하는 데 취지를 뒀다고 했습니다. 발전도 이끌어냈습니다. 더욱 값진 점은 우리 시가 이미지 사업에 매달리지 않고 학습을 통해 실천을 촉진하며 주인과 손님이 함께 누리는 리념을 도시 발전의 모든 세부 사항에 녹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길 로컬미화 3개는 행동은 도시 건설과 민생을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현재 새로 건설, 개조된 58개의 공원 광장이 곳곳에 배치됐고 12,000여 개의 가로등이 밤하늘을 밝혔으며 9개의 막힌 도로가 완전히 개통됐습니다. 불화통하와 연지파 개량 공사, 낡은 소구역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도시 녹지률은 40.8%에 도달했고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은 14.7평방미터에 달합니다. 또한 전국 녹색발전 100대현, 전국 신형 도시화 품질 100대현으로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시민구헤면은 최근 몇 년간 연길의 변화가 정말 큰 바, 도시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거리는 깨끗하며 관광지나 공원 관리도 점점 더 규범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요즘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길가에 만개해 사진을 찍어도 아름답고 공기가 좋아서 살기가 참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과 시민이 도시발전 성과를 함께 누리고 있으며 문화관광의 번영은 수많은 가정의 생계와 밀접히 연결됐습니다. 우리 시는 창업대출, 리자 지원, 기능 양성 등 지원 정책을 내놓아 중소상가, 귀향 청년들이 문화관광 창업에 뛰어들도록 인도하고 연애누레 공동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한계업종 번영이 모든 업종 번영을 이끌었는 바 현재까지 전시관광 촬영업체는 1200여 개로 증가했고 커피숍은 1000개를 돌파했으며 정품 민박은 8000여 개에 달하고 1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시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부국장 서희아는 정확한 정적관 수립 실천 학습 교육 기회를 확실히 잡아 문화관광 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도시 브랜드를 1층 심화하며 문화관광 융합과 민생 개선이 함께 발전하도록 견지함으로써 인터넷 유행 인기를 민생의 온기로 전환해 관광객은 편안하게 오고 시민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 했습니다.
0: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BRT 2기공사 W 구간 건설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는 바 7월 20일 전에 전면 준공될 예정이며 연내에는 2기공사가 전면 개통될 예정입니다. 기자가 대상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각 정류장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조립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인행도 철거 및 도로 확장 작업은 모두 완료됐으며 현재 아스팔트 포장 작업과 가림막 철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BRT 2기공사 W 구간은 서쪽으로 삼꽃거리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광진거리까지 이어지며 총 길이는 2.75km입니다. 주요 건설 내용은 BRT 전용 차로 및 정류장 플랫폼 건설, 도로 확장 및 인행도 개조 공사이며 도로 조명, 전력 공급 설비 및 조경 공사 등도 함께 추진해 통행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도시 품격을 높이기도 합니다. 시주택 및 도시행진건설국

0: 도시건설과 삼일군 황성윤은 현재 정류장 플랫폼 기초 및 철골 구조 작업이 모두 완료됐으며 지붕 방수 및 플랫폼 바닥 타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시에 상하수도 공사도 함께 추진되며 배관 설치 작업도 진행 중이고 조명 공사는 모두 완료되어 구간 내에 148개의 스마트 가로등이 설치됐다고 했습니다. 또한 조경 공사는 90% 이상 진척되었으며 구간 내에는 느릅나무와 살구나무를 주요 교목으로 하고 자염리, 사향나무, 금빛잎 느릅나무 등 관목을 녹화대에
1: 경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습니다. 행동에서 집합 일꾼들은 연길 서역 출구, 승차 대기 구역 등 주요 구역에 집중해 택시의 불법 손님 유치, 무단 압승, 계량기 미사용, 비용 인상 등 위법 행위와 규정 위반 행위를 엄격히 단속했으며 발견된 문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리했습니다. 이번 야간 검사에는 집법 차량 5대, 집법 일꾼 20명이 투입됐으며 순환 택시 40여 대를 점검하고 불법 콜택시 6대, 택시 위반 행위 1건을 적발했습니다. 동시에 집법 일꾼들은 택시 운전수 15명을 대상으로 경영 지도와 경고 교육을 실시해 종사자들이 스스로 업계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합법적 운영 및 문명 봉사 기준을 지키도록 인도했습니다.
0: 첫 동북 지역 도시 축구 리그 개막전이 5월 23일 내몽골 후코트에서 열렸습니다. 경기 기간 두 도시 팬의 서로를 향한 마음이 경기장 안팎을 훈훈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연길에서 출발한 천리원정길 두 도시 축구 팬의 우호적인 만남, 특색 있는 문화공연의 잇따른 등장 등 감동적인 장면들이 동북 리그 경기장에서 가장 따뜻하고 특별한 풍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고향팀에 대한 사랑을 품은 우리 조 100여 명의 축구팬이 원정 응원을 떠나 내몽골 후코트로 향했습니다. 연결 축구팬 대표단이 후코트에 도착하자 현지 팬들의 열정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후코트에 20명 축구팬이 자발적으로 공항에 나와 연결 팬들을 맞이했고, 두 도시 팬들은 첫 만남부터 따뜻한 인사와 친근한 대화를 나누며 지역적 거리를 허물었습니다. 공동한 축구 사랑으로 서로 빠르게 가까워졌으며, 이는 스포츠 행사의 포용성과 따뜻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왕보국은 연길에서 온 팬들을 위해 하마주 의식을 준비했는데, 이는 내몽골 사람들이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의식이라고 하면서 함께 두 도시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두 도시 축구의 영광을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연변 축구팬 대욱함은 내몽골 친구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면서 하다를 선물하는 것은 예전에 드라마나 뉴스에서만 보았는데 오늘 직접 경험해 보니 정말 감격스럽다고 했습니다. 경기 전 진선 교류 행사에서 연길과 후코트의 축구 팬들은 한자리에 모여 우호적인 교류를 나누고 각자의 특색 있는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이 담긴 선물들과 진심 어린 대화는 두 도시의 우정을 담아내며 축구로 우정을 나누고 승부보다 우정이 먼저라는 스포츠 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오병기는 연변쌀을 받아서 정말 기쁘다고 하면서 연변에서 온 팬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연변 축구팬 고원철은 내몽골의 문화 관광을 배우고 우리의 좋은 문화 관광도 내몽골에 알리는 등두 지역이 서로 교류하며 함께 발전하는 데 진력할 것이라 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뜨거운 승부가 펼쳐졌고, 경기장 밖에서는 따뜻한 인문학적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두 지역의 특색 공연이 정체롭게 펼쳐졌고, 관중석의 교감 또한 뜨거웠습니다. 지역을 넘어선 문화적 교류와 마음의 소통은 이 축제에 더욱 깊이와 온기를 더했습니다. 축구가 다리가 되어 문화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이번 동북리그 개막전의 감동적인 에피소드는 활발한 민간 축구 분위기와 우호적인 도시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동북리그가 계속됨에 따라 각지팀은 계속해서 축구로 우정을 나누고 대회로 힘을 모아 동북 지역 축구 발전과 문화체육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1: 초여름 우리 시는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꽃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는 해당화와 귀륵나무꽃이 활짝 피어나 대로와 골목마다 꽃이 만발해 도시의 부드럽고 화사한 빛깔이 더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연두롱 해당화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겹겹이 화려하게 피어 있습니다. 산들바람에 꽃잎이 살랑살랑 흔들리며 상쾌하고 낭만적인 화폭을 그려냅니다. 진달래 북거리 인도 변에는 수십 그루의 귀륵나무가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0: 민공원은 꽃이 만발하고 푸르름이 가득해 인기 촬영 명소로 됐습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사진을 찍으며 쾌적한 초여름 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시민들이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추는 활기찬 모습은 도시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시는 도시의 녹화 미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관상용 수목과 화초를 선별해 과학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길마다 다른 풍경이라는 특색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아름다움과 품격을 지속적으로 높여 시민들이 집 앞에서 생태적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신멸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속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리상하 작사, 리상하 리룡길 작곡의 내 고향의 봄이 오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네, 내 고향에 불어오네. 진달래꽃 붉게 피어 종달새도 노래하네. 아, 아름다운 내 고향에 봄이 오네. 내 고향의 산과들에, 내 고향의 산과들에 봄빛이 넘쳐나네. 황영애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여름철에는 생강을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식욕 부진, 에어컨 바람으로 인한 냉방병, 그리고 찬 음식을 먹은 뒤에 속 불편함 등을 겪게 됩니다. 이때 집에 있는 생강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바, 이는 여름철 생강 먹기 양생 지혜와도 부합합니다. 하지만 어린 생강, 생강, 늙은 생강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더라도 그 효능의 중점이 제각기 다릅니다. 먼저 어린 생강입니다. 연한 생강, 채소 생강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생강의 새싹입니다. 표피는 흰색 또는 담황색을 띠고 상단의 생강 새싹은 빨간색입니다. 어린 생강은 수분 함량이 높고 섬유질이 적어 식감이 아삭하고 부드럽습니다. 중위 각도에서 볼 때 어린 생강은 성숙한 생강처럼 성질이 뜨겁지 않고 매운맛도 비교적 부드럽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날씨가 더워서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린 생강을 먹으면 비장을 튼튼하게 하고 식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린 생강을 절이거나 채로 썰어서 냉채로 만들 수 있고 육류와 함께 볶아도 됩니다. 다음은 보통 생강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강입니다. 생강의 색상은 비교적 노랗고 새싹이 없으며 껍질이 생강보다 거칩니다. 중의학에서 생강은 추위를 없애고 습기를 제거하며 정신을 맑게 하고 뇌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는 바 두통과 코막힘, 기침과 가래, 구토와 설사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좀 매운데 이를 차로 우려 마시면 일고 단단합니다. 오래된 생강은 맵고 진한 기본 원료로 뇌의 경계심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선, 가금류, 달걀, 살코기, 콩제품 등 고품질 단백질 공급원을 끼니마다 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둘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DHA와 EPA는 뇌세포막의 중요한 구성성분으로 신경신호전달 효율을 높이고 뇌의 염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ADHD 아동의 뇌전두엽 피질에 함유된 DHA 수치는 건강한 아동보다 3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를 보충한 후 아이들의 집중력 관련 점수가 현저히 펴 아이가 단 음식을 덜 찾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미네랄과 비타민입니다. 철,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군과 같은 미량 영양소는 신경계통의 정상적인 운행에 매우 중요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도파민 수용체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아연 결핍은 집중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동물성 간, 살코기, 견과류, 짙은 녹색 채소, 전곡류 등 다양한 음식을 섭취해 영양 균형을 유지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네, 평소 대추를 많이 먹으면 기혈을 보충하고 노화를 늦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특히 여성들이 생리 중 피로를 느낄 때 주변 사람들은 항상 대추를 건네며 기혈을 보충하라고 당부합니다. 네, 그럼 대추를 먹으면 정말 보혈이 될까요? 네, 철분은 인체의 필수적인 미량 원소로 체내 산소 수송과 조직 대사에 관여하며 정상적인 조혈 기능을 유지하는 관건입니다. 대추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확실히 고품질의 건강한 간식입니다. 하지만 대추로 기혈을 보충하는 것은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사실 명실상부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낮은

철함량과 낮은 흡수율 때문입니다. 대추 100g당 철분 함량은 3mg 미만이며 그중 철분은 인체의 흡수율이 2에서 20%에 불과합니다. 붉은 대추에 의존해 보혈 효과를 얻는 것은 거의 미미하며 이를 과다 섭취할 경우 과도한 당분 섭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철분 보충을 위해서는 대추를 많이 먹기보다는 동물의 피, 예하면 오리피, 돼지피 등 그리고 돼지간 등 동물의 간,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등 붉은 고기, 생선, 가금류 등 음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에게 당신은 한 장의 신종입니다. 천보리의 사랑이라고 씌어진 너무나 흔한 종이 한 장. 미움도 희미하게 씌여있고 연필이 아닌 잉크로 적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글들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사랑해 란 말 중에서 제일 첫 글자인 사자는 한자의 죽을 사자를 쓰는 것이며 사랑해게 말 중에서 두 번째 글자인 랑자는 너랑 나랑 할 때 랑자를 쓰는 것이며 사랑해란 말 중에서 마지막 글자인 해자는 같이 하자 할 해자를 쓴다는 뜻입니다. 즉 사랑해게 말의 뜻은 너랑 나랑 죽을 때까지 같이 하자 그런 뜻이랍니다. 아무한테나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청소나게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정말로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와보니까 왜 시간이 이렇게 너무나 빨리 흘러가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보다 보면 우리가 보낼 수 있는 10대, 20대, 30대, 40대 고작 10년씩입니다. 50대도 고작 10년입니다. 그런 당신의 소중한 시간들 마음이 닿지 않은 곳에 허비하며 보내지 마세요.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으며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세요 란 말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긴 인생인 것 같지만 짧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기에는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도 가져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사라지면서 정말 이런 말들은 너무나 진짜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끝이다. 돈이 100억 있어도 병원 침대가 집이 됩니다. 자식을 키운다고 내 인생을 버리지 말거라. 다 키우면 제갈 길을 간다. 배우자가 제일 중요하다. 늙어서 옆에 남는 건 결국 마누라, 남편뿐이더라. 친구가 많아봤자 소용없다.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젊을 때 아끼지 말걸. 멀리 떠나가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세상, 인생. 자존심 버리니까 편하더라. 나이 들수록 체면 차리는 게 제일 피곤한 일이더라. 시간은 안 기다린다. 내일은 없다. 오늘 당장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거라. 네, 아마 많은 분들 또 이 글과 함께하면서 그래, 그렇지 하면서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가고 싶은 곳 두서 말고 한번 떠나보세요.

사람의 허영심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비교라는 게 참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마음을 채워주는 위로의 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마세요. 꽃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다르듯 당신의 화창한 봄날도 당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자신을 원망도 한탄도 말고 그냥 자신의 맞는 속도대로 천천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만으로도 저는 가끔은 너무 행복하고 아 오늘도 별일 없었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었더라도 그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지켜낸 당신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대견한 사람입니다. 너무 완벽해지려고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세요. 조금은 서툴러도 조금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실수 없이 내가 맞는 상황에서 나를 잘 알아가면서 걷는 속도,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가끔은 참 모순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세상. 이 돈은요, 사람을 떠나면 휴지 한 장일 뿐인데 사람은 돈을 떠나면 폐인이 됩니다. 독수리는 박수가 없어도 높게 날고 깊은 산속의 들꽃들은 아무리 감상을 안 해도 향기롭습니다. 하는 일에 누구나 이해를 할 필요가 없고 단지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할 필요는 없고 단지 솔직하게 당당 우리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송소라였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다.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2시 정각 노래 한마당이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리군필 작사 최훈 작곡 한초로 조미란 가수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입니다.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 6번

자,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불러봤습니다. 원호연 작사, 황상용 작곡, 리광일의 노래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6번, 792-96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그 사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한자 한자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둘이 손잡고 한 길로 걸어가면 둘이 손잡고 한 길로 걸어가면 사랑 사랑인데 사랑 사랑인데 사랑 수레에 기쁨도 슬픔도 싣고 싣고 가네 사랑 수레에 기쁨도 슬픔도 싣고 싣고 가네 기쁨만 달랑 메고 먼 길 갈 수 있을까 기쁨만 달랑 메고 먼 길 갈 수 있을까 아리아리 슬픔마저 모두 챙겨 떠나세 아리아리 슬픔마저 모두 챙겨 떠나세 기쁨 아리랑 슬픔 아리랑 기쁨 아리랑 슬픔 아리랑 아리아리랑 기쁨 아리랑 아리아리랑 기쁨 아리랑 아리아리랑 슬픔 아리랑 아리아리랑 슬픔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모두 가져가세 아리랑 아리랑 모두 가져가세 네, 2절입니다. 둘이 손잡고 한 길로 걸어가면 사랑 사랑인데 둘이 손잡고 한 길로 걸어가면 사랑 사랑인데 사랑 수레에 행복도 싣고 가면 만점 만점 사랑아 사랑 수레에 행복도 싣고 가면 만점 만점 사랑아 사랑만 달랑 메고 먼 길 갈 수 있을까 사랑만 달랑 메고 먼 길 갈 수 있을까 아리아리 행복마저 모두 챙겨 떠나세 아리아리 행복마저 모두 챙겨 떠나세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아리아리랑 사랑 아리랑 아리아리랑 사랑 아리랑 아리아리랑 행복 아리랑 아리아리랑 행복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모두 가져가세 아리랑 아리랑 모두 가져가세

네, 2절이 끝나고 2절의 후렴구가 한번더 반복이 되겠습니다.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아리 아리랑, 사랑 아리랑, 아리 아리랑, 행복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모두 가져가세. 네, 오늘 시간 리군필 작사 최훈 작곡 한철호 조미란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리군필 작사 최훈 작곡 한철호 조미란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 노래방 번호는 79141번, 79141번입니다. 자, 아래는 계속해서 2절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아래로부터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1: 아리아리랑 사랑아리랑 아리아리랑 행복아리랑
0: 사랑아리랑의 아리랑과 행복아리랑의 아리랑 보겠습니다. 음이 다릅니다. 같은 음이 아닙니다. 구별.

네,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1번, 791-41번입니다.

0: 네, 노래 한마당 오늘 리군필 작사 최훈 작곡 한철호 조미란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1번, 79141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내고 구멍내고 구멍을 내고 우리가 얻은 것들. 말라리아, 매독,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충격. 자식도 집도 없는 텅 빈 자궁.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들. 위, 안, 부.
1: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영 33번째 시간입니다.

0: 울음 섞인 그 소리는 야밤에 늑대에게 쫓기는 자의 그것처럼 갈급했다.
1: 즉시!
0: 춘자의 몸에 엎드려 있던 사내가 엉겹결에 몸을 일으켰다. 광고기와 춘자가 한데 옮겼다. 광고기의 몸은 오한이라도 들린 듯 떨리고 있었다. 춘자의 몸도 그처럼 떨리고 있었다. 덜덜덜.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듯 떨리는 몸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둘은 한 동의가 되어 구석적으로 몸을 한껏 옹그렸다.
1: 고노야로!
0: 이웃방에서 벌거벗은 사내가 뛰어들어왔다. 수욕에 부풀은 그것을 흉측스럽게 드러낸 채 사내가 광고기의 머리채를 확 휘어 잡아챘다. 광고기가 바닥에 뒹굴었다. 바닥에 뒹굴면서도 광고기가 허우적거리며 춘자의 손을 잡았다. 춘자도 그 손을 꼭 잡았다. 지체 같은 무리당에 떠밀려 가지 않으려 몸부림하는 사람처럼 서로는 손을 꼭 잡았다. 이 손만 넣으면 모든 피를 냈다. 이때 또 하나의 몸뚱이가 헐레벌떡 춘자의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얀 가슴에 긴 붉은 이빨 자국이 보였다. 사내가 작고 뭉뚝한 손으로 허우적거리는 그녀의 발목을 쥐어잡았다.

0: 강을 뽑듯 콱 기어당겼다. 여자는 죽기 내기로 허우적거렸으나 사내기 힘을 당하지 못했다. 춘자와 얽혔던 손이 맥없이 떨어져 나갔다. 사내가 그 무슨 도축장으로 짐승을 끌고 가듯 여자의 발목을 질질 당기며 방을 나갔다.
1: 살려주세요! 제발!
0: 여자가 두 손으로 허공을 그려잡으며 단발마로 부르짖었다. 경황 중에 그 여자의 창백한 얼굴을 헤아려 본 춘자의 입으로 새로운 비명이 새나갔다. 벌거벗긴 만신창이 몸으로 질질 끌려나가고 있는 그녀는 바로 성가대의 그녀 영신이었다. 춘자는 시체처럼 반드시 누운 채로 떼창을 바라보았다. 떼창 밖으로 하늘 한 조각이 보였다. 별도 없고 달도 없다. 검은 기운을 잔뜩 머금은 밤하늘이 더러워지고 구멍난 면포처럼 떼창 밖에 걸려있다. 춘자는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다. 온몸에 골골 샅샅을 알전과 아래 혼이 드러낸 채 누워있는 것이다. 이제 부끄러움도 없다. 부끄러워할 기력조차 없다. 곁방의 자매들의 모습도 아마 그와 똑같은 모습일 것이었다. 내리고 그 치욕스러운 짓거리가 낡은 치룬의 피대가 힘겨이 돌듯이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또 되었다. 위안소 출입구 안쪽에 목패를 줄루러니 걸어두었다. 따로 여자에게 이름을 써놓지 않았고 번호만 적혀있다. 춘자는 13번이다. 위안소에 들어온 후로 그 누구도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 그저 13번으로 대체되었다. 어느 한 번 광옥이가 춘자야 하고 불렀다가 시오노에게 목이 돌아가게 귓밤을 맞았다.
2: 여긴 전시 상황이야. 살갑게 촌스러운 이름 부르며 노닥거릴 틈새가 없어. 번호를 복창해.
0: 때로 그 목패를 뒤집어 놓은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 방의 여자가 변소 출입 중이거나 성병에 걸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오늘에도 대체 몇 명의 광부라는 병사들이 그녀의 섬약한 몸뚱아리를 짓누르고 갔는지 춘자는 알 수 없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병사들은 불개미처럼 버글버글 모여들었고 그녀들의 욕심을 무참하게 으깨고 지나갔다. 그저 어쩌구려. 악몽의 덫에 단단히 지어 그에서 영원히 깨어나지 못한 듯했다. 고통과 괴로움에 비몽사몽 속의 연속처럼 의식을 놓았다가는 다시 찾고 또 놓고 했다. 온몸 마디마디에 오르리 맺혀 들쑤시는 듯했다. 그 간헐적으로 덮쳐드는 고통이 그저 육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머리맡에는 펄은 인조도장이 찍혀진 위안소 입장권이 쌓여있었고 발치에는 쓰다가 아무렇게나 던져버린 돌격 1번이 흉물스럽게 버려져 있었다. 그의 눈길이 미치자 머리가 지끈거렸고 속이 미식거렸다. 한 무리의 사병들이 군용 트럭을 타고 왔다 갔고 또 한 무리의 사병들이 트럭을 타고 왔다. 그 트럭의 엔진 소리가 처녀들에게는 맹수의 포효처럼 무서운 소리로 들려왔다. 어느 한 번은 금방 전투를 치렀고 승전을 자축하려 대일본의 사병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위안소를 찾았다고 했다. 사병들 위해 기어 시오노조차 동원되었다.
3: 전 이제 늙은 몸인데요.
0: 미적거리는 시오노의 잔등을 노부유키가 사정없이 차넘겼다.

0: 내 일본 제국의 세이젠을 위한 직역 봉공을 잊을 텐가. 비국민적인 저 조젠비들한테 모범을 보여주라.
1: 시오노가 몸을 일으켰다. 모이를 쫓는 닭처럼 연신 머리를 주워거렸다. 그리고는 서슴없이 그녀들 앞에서 옷을 벗었다. 탄성을 잃고 빈자루처럼 축 늘어진 몸매가 드러났다. 그녀는 1번 방을 자신의 방으로 정하고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 모습의 존자는 또 한 번 오소서 돋아오르는 소름을 느꼈다.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단단한 맹금의 발톱에 끼었음을 직감으로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성경에 설겄던 지옥의 유황불못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라고 존자는 생각했다. 병사들을 받는 사이에 시오노가 머리맡에 주먹밥과 산을 놓고 갔다. 허출한 배에서는 꼬르륵 창자를 긁는 소리가 난 지 오랫지만 미력조차 할 수 없어 먹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머리맡에서 사르륵 하는 소리가 났다. 춘자가 힘없이 눈을 떴다. 고양이였다. 일신이 까만 고양이 한 마리가 어느새 위안초 안에 들어와 있었다. 고양이는 살금살금 늦은 법법으로 들어와 춘자의 눈치를 살피다가 음식 그릇에 덮쳤다. 혀를 날름이며 순식간에 춘자의 밥을 다 먹어버렸다. 어제는 흰 고양이더니 오늘은 검은 고양이다. 웬일인지 병경 안에 고양이들이 많다. 너스르르 성긴 털을 가진 녀석의 몸뚱이가 손끝에 닿을 듯하다. 고양이는 그녀가 마실 물그릇을 홀짝거린다. 마른 갈증이 혓바닥에 달라붙어 입안이 퍽퍽했지만 고양이를 쫓을 기력조차 없어 춘자는 그저 꿈지럭거리는 고양이의 뒷잔등을 멀거니 지켜볼 뿐이었다.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소나. 배역 김혜연, 최림, 리림영, 염무력. 제작의 최림. 33번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저는 파란색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 커튼과 이불은 물론 화장실 타일까지 모두 파란색으로 맞췄습니다. 당연히 평소 입는 옷과 신발, 장신구들도 파란색 계열이 많습니다. 제가 이토록 파란색을 좋아하는 걸 잘 아는 남편이 한 번은 출장을 다녀오며 파란색 원피스를 선물로 사다 줬습니다. 일하러 갔다 오면서도 제 생각을 하고 선물을 챙겨온 모습이 너무 고맙고 감동되어 기쁘게 포장을 뜯어봤는데 글쎄 색깔이 파라댕댕한 원피스였습니다. 원피스를 보는 순간 제 얼굴은 살짝 굳었지만 제가 좋아할 거라 기대하는 남편이 실망할까봐 곧바로 웃는 얼굴로 옷을 꺼냈습니다. 세상에 고운 파란색은 얼마든지 많은데 왜 옷 만드는 공장에서 이런 파라댕댕한 색으로 옷을 만들었을까? 분명 매장에 예쁜 옷이 많았을 텐데 남편은 왜 이런 파라댕댕한 옷을 고른 걸까 하고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지만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하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고 남편에게 어때? 예뻐? 하고 물으니 남편은 흡족한 표정으로 응, 정말 예뻐. 내가 참 잘 사왔지? 하며 무척 만족해했습니다. 차마 마음에 안 든다고 하거나 바꿔오라고 말도 못하고 저는 억지로 정말 예뻐라고 답한 뒤 옷을 벗어 옷장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3년이 흘렀고 당연히 그 뒤로 한 번도 꺼내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파라댕댕하다입니다. 빛깔이 천한 맛이 나게 파랗다라는 뜻입니다. 색상이 촌스럽고 어색하며 보기에 불편하고 천한 느낌을 주는 파란색을 말합니다. 파라댕댕하다는 또 얼굴 기색이나 행동이 성이 나서 녹이 등등하고 냉랭하다는 뜻도 있는데요. 화가 난 감정이 겉으로 그대로 드러나 부드러운 기색이 없고 거친 느낌을 주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얼굴이 화가 나서 거무락 푸르락 변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파라댕댕한 모습이 아닐까요? 얼마 전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도 하고 하하호호 웃으며 즐겁게 놀았는데 키가 좀 큰 두 남자아이가 점차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한 아이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큰 소리를 지르며 행동까지 파라댕댕해지더니 급기야 상대방 아이를 때리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부모들이 말리러 다가가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파라댕댕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주변에서 놀던 다른 아이들도 놀라 슬슬 부모를 찾아 흩어졌습니다. 파라댕댕하다는 단어는 색상의 천함과 사람의 성급한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우리말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예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

0: 세르비아 대통령을 위해 친선 훈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1: 습금형 주석이 파키스탄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파키스탄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1: 뉴스에 시사회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5월 25일 오후 습금형 국가수석이 북경민 대회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금형 주석은 2024년 내가 세르비아를 국빈 방문했을 때 의량국은 신시대 중국 세르비아 운명 공동체 건설이라는 회장을 함께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중국 세르비아 운명 공동체 건설은 공동적인 성과를 이룩해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관계의 모범을 수립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두 민족은 모두 고난과 영광의 역사를 겪어왔고 모두 교린불발, 백절불굴의 정신적 품격을 지니고 있으며 모두 독립자주와 민족의 존엄수호를 확고히 추구하고 모두 평화 발전 견지와 공평 정의 수호에 대한 깊은 리애를 갖고 있습니다. 2국은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며 협력을 심하고 서로 지지하면서 손잡고 운명을 함께하고 번영을 함께하는 밝은 길로 나아감으로써 중국과 세르비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세르비아의 철같은 친선은 아주 독보적이라 하면서 두터운 역사적인 논리와 현실적인 기반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2국은 계속 확고하게 서로를 지지해야 합니다. 중국은 세르비아가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발전의 길을 견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세르비아와 국정 운명 면에 경험 교류를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의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은 고품질 발전 목표를 전면적으로 배치했습니다. 2국은 발전 전략의 용기를 강화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 중기 행동 계획을 잘 이행하며 교통과 에너지, 기반 시설 등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분위기의 물결이 증명해 2국은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친환경 에너지, 첨단 제조업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점을 발굴해야 합니다. 지난해 중국 세르비아 이민 친선 70년 기를 축하 행사는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2국은 청년과 인문 교류를 계속 강화하고 비자 면제 플러스 자유무역 플러스 직항이라는 입체적 구조를 잘 활용해 문화, 교육, 체육, 관광, 지역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하고 중국 세르비아 이민의 전통적인 진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면 국제 정치가 변혁과 혼란 속에 있는 가운데 중국과 세르비아는 국제 사무에서 계속해서 협력과 조류를 강화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을 갖춘 포용적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중국이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을 성공적으로 제정하고 시행한 것을 축하하면서 습금평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이 더큰 발전 성과를 거둘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표했습니다. 세르비아와 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2국 관계는 뚜렷한 성과를 거뒀고 각 분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와 중국 이민은 철같은 친선을 갖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이민은 중국이 세르비아의 독립과 주권 수호, 자주적인 발전 노선 탐구를 지지해 준 것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고, 중국 기업이 세르비아 국가 건설에 참여해 중요한 공헌을 한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세르비아는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중국의 핵심 리익을 확고히 지지할 것입니다. 중국과 함께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 협력을 심화하고,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며 인문 교류를 긴밀히 하여 2국 관계에서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중국은 대국으로서 시종 일관 소국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국제법을 준수함으로써 세계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르비아는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중대한 글로벌 창의들을 지지하며 중국과의 다자 협력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공평 정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회담 후 2국 원수는 2국이 정치, 경제, 무역, 과학기술, 교육, 사법, 문화 등 분야에서 26개의 협력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공동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양국은 신시대 중국과 세르비아 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관한 중화민공화국과 세르비아 공화국의 공동 성명과 4대 글로벌 창의 관찰을 공동으로 추진할 때 관한 중화민공화국과 세르비아 공화국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습금평 조숙과 부인 평려원 여사가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부치지 대통령과 부인 타마라를 위한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이 도착하자 의장병들이 대례를 갖추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양국 원수가 사열대에 오르자 군악단이 중국과 세르비아 양국 국가를 연주하고 천안문 광장에서 21발의 레포가 울렸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습금평 주석의 동행하에 중국인민 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분열식을 관람했습니다. 이날 밤 습금평 주석과 부인 평려원 여사가 인민대회당 금빛대청에서 부치치 대통령 부부를 위해 환영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왕이가 관련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25일 저녁 습금평 국가주석이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을 위해 친선 훈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두 나라의 국기가 가지런히 배를 대운 가운데 배표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 세르비아 친선에 장기간 힘써왔고 양국 관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부치치 대통령은 중국 세르비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적극적인 건설자이자 확고한 수호자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에 대해서 부치치 대통령은 항상 중국 측에 가장 확고하고 명확한 지지를 보내 많은 중국 이민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현재 중국과 세르비아 두 나라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바위처럼 견고하고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온 친선은 민심에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양국은 함께 하나 또 하나의 경전적인 친선 협력 프로젝트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이 성명하다시피 중국과 세르비아는 서로 지원하고 발전을 모색하며 협력 상승하고 서로를 성취시키면서 양국 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국가 간 교류의 모범을 수립했으며 국제사회에 참고할 만한 모범을 제공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친선 훈장은 중화민공화국의 대외 최고 명예 훈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훈장은 부치치 대통령이 중국 세르비아 친선에 귀한 것에 높은 인정일 뿐만 아니라 양국 이민이 신시대 중국 세르비아 운명공동체 건설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의 친선은 피와 불의 단련을 겪었고 당면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더욱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이민은 독립 자주를 확고히 추구하고 민족의 존엄성을 확고히 수호하며 국제 공정과 정의를 확고히 수호함으로써 각자의 발전과 부흥 로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이어 당과 국가 공훈 명예 표창 사업위원회 부주임이자 외교부 부상인 왕기가 중화민공화국 주석 서훈령을 낭독했습니다. 이상대가 친선 훈장을 호위해 입장했습니다. 장엄한 음악 소리 속에서 습금평 주석은 부치치 대통령에게 정중히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양국 원수는 친근하게 악수를 했습니다. 장례에서는 오랫동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군악대가 세르비아 공화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이 답사를 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중국이 친선 훈장을 수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면서 세르비아 국가와 이민을 대표하여 이 훈장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의 하나입니다. 이 훈장은 나 개인의 최고 영예일 뿐만 아니라 주권과 독립, 발전을 추구하는 세르비아에 대한 긍정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항상 작은 나라를 존중해왔고 어려운 시기에 항상 세르비아 이민 편에 서서 세르비아의 발전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지원과 도움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세르비아와 중국의 친선 사업에 계속 전념하면서 중국과 함께 세르비아 중국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당과 국가 공훈 명예 표창 사업위원회 주임 채기, 부주임 리강걸, 이홍충, 오정룡 등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5월 25일 오후 습금평 국가수석이 북경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파키스탄 쉐바즈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과 파키스탄 수교 75년 내 량국은 상호리와 신뢰, 지지 속에서 깨뜨릴 수 없는 전폭적 진술을 가져왔고 전략적 상호 신뢰와 실무 협력은 각자의 국가 발전을 강력히 촉진해왔다고 표했습니다. 국제 정치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평 주석이 세르비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0: 습금평 주석이

0: 항상 중국과 파키스탄 관계 발전을 주변 외교의 우선 방향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진대학에 재학 중인 파키스탄 유학생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편지에서 중국과 파키스탄 협력의 건설자이자 교류의 전파자, 신선의 수호자로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나는 양국 신선사비의 훌륭한 후계자들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양국은 신시대 더욱 긴밀한 중국 파키스탄 운명 공동체 건설을 가속화하고 양국 간의 전천후적인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어 양국 인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며 용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주변 운명 공동체 구축의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습범평 주석은 중국은 파키스탄의 독립과 주권, 영토 파키스탄의 주동적인 감당 의식을 높이 평가합니다. 양국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하며 일방주의와 냉전적 사고에 공동 대응하고 평등하고 질 수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과 포용성을 갖춘 경제 글로벌화를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셰바즈 총리는 습금평 주석은 파키스탄 인민의 위대한 도시자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인민의 위대한 도시라면서 습금평 주석의 확고한 기도 아래 중국 경제가 이룩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는 세계 평화 소호와 다극 세계 구축에 든든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과 중국의 철같은 친선은 양국 원로 지도자들이 진이 맺어준 것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중국의 핵심 리익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단호히 지지하며 영원히 중국의 좋은 부시자, 좋은 동반자로 될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함께 수교 75주년을 경축하고 중국의 국정운영 경험을 배우며 일대일로 협력을 심화하고
1: 포르투갈어, 독일어, 일본어 및 중국어 번체 등 8개 문판이 최근 외국 출판사에서 출판되어 국내외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습금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5권은 중앙선전부 공무원 보도판공실이 중앙당사와 문헌연구원, 중국 외문국과 함께 편집한 것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편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고 막스주의 중국화를 추진하는 최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 당의 지혜로운 방안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 중문과 영문판이 2025년 7월에 출판된 이후 국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 제5권의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그리고 중국어 번체판의 출판 발행은 국제사회가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최신 발전을 신속히 리하고 중국의 리념, 중국의 방안, 중국의 지혜에 대한 리해를 심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일을 가집니다.
0: 5월 25일 오전 국무원 리강 총리가 북경민 대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파키스탄 셰바즈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리강 총리는 올해는 중국과 파키스탄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75년 내 국제적으로 어떤 풍운 변화가 발생하든 중국과 파키스탄은 줄곧 고락을 같이 하며 상부 상조하면서 깨뜨릴 수 없는 두터운 친선을 쌓았습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와 혼란이 교차되고 있는 현재 중국과 파키스탄이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고 양국의 공동 리익을 수호하는 것 역시 지역의 평화 촉진에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습금평 주석이 총리 선생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할 때간의 전략적 지침을 제시하게 됩니다.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협력 관계를 주변 외교의 선취적 위치에 두고 파키스탄과 더욱 긴밀히 단합해 전통적 친선을 고양하고 상호 지지를 확고히 하며 실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이 더욱 풍성한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리앙 총리는 중국은 파키스탄과 함께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을 심하고 양국의 중대 연통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틀어지며 산업과 광산업, 농어, 민생, 금융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피했습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으로부터 더 많은 량질 제품을 수입할 것이고 파키스탄과 함께 쌍무

자유무역 협정 승격판을 추진해 양국 무역의 내실과 품질을 촉진할 것입니다. 쌍방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경제,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더 논의하여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공동 육성해야 합니다. 중국은 파키스탄과 인력자원 개발 협력을 심화할 것이며 파키스탄의 동많은 청년 학생들이 중국에 와 학습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파키스탄이 필요한 조치를 통해 파키스탄에 있는 중국 인원과 프로젝트, 기구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협력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시바즈 총리는 습금평 주석의 영명한 지도 아래 중국은 발전해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파키스탄 외교 정책의 초석입니다. 파키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대만 신강, 서장, 해상 관련 등 핵심기 문제에서 중국의 정기적인 입장을 확고히 지지합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경험을 학습하고 중국과 더욱 밀접한 고위층 교류를 하고 양국 총리는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농업식품, 인력자원 등 분야의 집안 협력 문서 설명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오종룡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럽 인사들이 중국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의 탄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은 유럽과 중국이 협력 공간을 계속 확장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유럽 동맹 집행위원회 전 고위 경제관에는 마르코 푸틴은 중국 경제가 비범한 성장과 혁신 능력을 보여주면서 기술 분야의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티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전선에 있고 동시에 친환경 전환을 중요한 발전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위험 부담이 가득한 상황에서 중국은 친환경 전환과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역할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자주의와 규칙에 기반하여 유럽과 협력할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회복력은 유럽 경제 정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로 되었습니다. 유럽 동맹 관련 문서와 유럽 중앙은행 전 총재 드라기가 작성한 유럽 경쟁력 보고서는 모두 공급망 안전, 핵심 기술, 에너지 비용 및 혁신 능력 등을 유럽 경제의 안전과 장기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은 중국 경제를 관찰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 속에서 안정적인 힘을 찾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전 총리이자 유럽 이탈리아인 기구미 회장인 마시모 델리마는 지정학적 갈등과 국제 무역 둔화 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여전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세계 다른 지역의 발전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유럽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양측은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 이익을 확장해야 합니다. 영국 런던 킹스 칼라지의 중국 연구원 원장 크리 브라운은 중국 경제 회복력을 리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글로벌 산업체인 재편성, 기술 경쟁 및 국제 질서 변화의 큰 배경 속에서 관찰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유럽의 관심은 단순히 성장 성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경제 안보, 산업 안정 및 국제 협력 공간에 대한 유럽의 재고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론다는 또한 미국, 중국, 유럽 산업 경제 비교 등 조제를 주목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세계 경제가 깊은 조난을 겪고 있고 오랫동안 형성된 균형이 재구성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탈리아 전 경제재정부 장관 조반니 트리안은 중국이 오랫동안 교육과

인재 양성을 중시해왔다면서 이로 인해 중국은 많은 기술 분야에서 최전선에 서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고급 인재와 강력한 금융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중국 경제의 중장기 회복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조적 요인입니다. 투리아의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 산업 경쟁 구도가 변하고 있고 서로 다른 경제체들은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재 양성, 산업 체계 등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유럽도 자체 시장과 제도적 장점을 어떻게 더 잘 발휘하여 자본과 인재에 대한 매력을 강화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유럽의 관심은 자체 산업의 전략의 재배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공간이 넓습니다. 참석자들은 산업 경제에서 협력 공간을 확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럽 인사들이 중국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보도
1: 독적으로승격시키고있는진강위글자치구의경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그리고뉴스추적시간에는중국의조력으로재생가능에너지를다그쳐발전시키고있는세르비아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여러분들의변함없는애청바랍니다먼저학습시간입니다함강근기자가전합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길에서전진하고
4: 배움의전당에서진보하는학습시간
5: 오늘은당사학습교양에중점을부각시키자를보내드립니다이글은습근평이당사학습교양동원대회에서한연설의일부분입니다두번째시간입니다지난100년동안의분투과정에서우리당은시종막스주의기본원리로역사적흐름을분석하고파악하면서중국과세계의관계를정확하게대하고재반역사적기회를잘포착하고활용해왔습니다우리당은바로세계발전의흐름에부응해탄생했습니다10월혁명의승리와사회주의흥기가그당시세계발전의큰흐름이었습니다우리당은바로그흐름속에서탄생해시대의앞장에서게됐습니다항일전쟁시기우리당은세계반파쇼전쟁과항일구국에대한중국인민의강렬한염원에부응해항일민족통일전선을결성하고인민을단합인솔해전국적으로항일전쟁의위대한승리를거뒀습니다중화인민공화국을창건하고공고화할수있었던것도우리당이시대의흐름에부응했기때문입니다그당시에는사회주의발전과그영향력의확대로아시아와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에서민족해방운동이세차게일어나면서동풍이서풍을압도하는기상이나타났습니다신중국은바로그동풍속에서탄생하고그립지를굳혔습니다개혁개방의중대한결책도시대의흐름에대한우리당의깊은통찰을바탕으로하고있습니다그당시세계적으로경제와과학기술이빠르게발전하면서우리나라의발전은세계선진수준에비해크게

0: 저있었습니다이런상황에서동소평동지는우리는시대를따라잡아야하며이는개혁으로달성해야할목표라고지적했습니다이에우리당은세계발전의흐름을과학적으로판단하고당과국가의사업중심이전이라는결단을내림으로써이를분석하고역사적법칙을탐구하며그에부응하는전략과책략을제시함으로써대혁명의실패로희생된30만명이넘는혁명자들대부분이우리당을따라혁명에참가한인민대중이었습니다홍군시기인민대중은당과인민군대를지켜주는금성철벽이됐으며항일전쟁시기에는우리당의호소하에광범한군중들이떨쳐일어나일본침략자들을인민전쟁의망망대해빠뜨렸습니다회해전역에서우리민중들은손수레로인민해방군의승리를이끌어냈고도강전역에서는우리민중들이나무배로인민해방군의승리를도왔습니다
1: 작은불꽃하나는우리의손끝을따뜻하게해주고활활타오르는모닥불은우리의지친몸을따뜻하게해줍니다한방울의물은우리의입술을적셔주고힘차게흐르는장강은만무양전을관계합니다한사람은한날라기음악을연주하고격양납다는웅장한음악을연주합니다한지역의풍토는그지역의사람을기릅니다여러민족이함께단결진보하고함께번영발전하는것은중화민족의생명이고역량이며희망입니다
2: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확고히수립하고새로정에서분발하자시간이어집니다
3: 중화민족공동체를구축하고새로정에서분발하자
2: 네오늘은신선한살구판매에서제품판매로전환하면서달콤한살구산업을지속적으로승격시키고있는신강위글자치구의경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네5월신강의기온이점차오르면서덕후선의이광살구구차의흰살구열매가가지마다주렁주렁달려황금빛으로탐스럽고향기롭게익어가면서신강살구의본격출시의서막을열었습니다네신강특색의과일산업인살구산업은최근산업사슬연장과보완의속도를내고있습니다품종의최적화줄화시기의분산재배에서부터저장기술의효율화심층가공농촌관광융합브랜드가치부여에이르기까지신강살구산업의사슬은지속적으로개선되면서작은살구가관홍의소득증대와향촌진흥을견인하는행복의열매로자리잡았습니다네세계살구나무원산지중하나인신강은충분한일조량과큰일교차라는독특한기후덕분에과육이통통하고당도가높으며맛이진한우수한품질을자랑합니다그러나오랜기간신강살구는품종단일줄화집중짧은유통기한낮은부가가치라는어려움에직면해있었습니다자치구임업과학원연구원이자자치구살구산업수석전문가인장지강은신강에서가장특색있는주요재배과수종인살구는현재재배면적이약180만무에달해재배규모가전국1위라고소개했습니다최근신강은살구산업기술체계전문가팀을구성하여품종육성고효율재배심가공등산업사슬의취약문제에집중해일련의과학연구공략과기술보고응용을전개하면서신강살구산업의발전수준을크게끌어올렸습니다

0: 또한 다수의 중대 특별 프로젝트와 중점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산업 발전의 기반을 전방위적으로 다졌습니다.
1: 전국 여러분 서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성에서 분발신시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성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0: 네, 품종 육성과 재배 분포 면에서 신강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출하 시기를 분산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풍부한 살구 유전 자원을 바탕으로 연구팀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접목되는 우수 품종을 선별하고 육성했습니다. 현재 토크순의 이광 살구는 1월에 먼저 출하되고 쿠차와 윤대의 흰 살구가 6월에 바통을 이어받으며 인지사의 셰셰 메티 살구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시장을 주도하고 7월 하순부터 8월 초에는 산간 지역에서 재배되는 흑엽 살구와 악수 대청 살구가 뒤를 잇습니다. 네, 이러한 중만 생종 품종을 전 창고 저장 기술과 결합하여 신강 생살구의 출하 시즌을 9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장 기술의 돌파는 신강 살구가 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관문을 뚫었습니다. 과거에는 생살구 수확 후 손실률이 높아 장거리 운송이 어려웠으나 최근 신강농업과학원 등 연구팀이 감압 훈증 품질 유지 손실 절감 기술, 핵공막 상온 물리적 저장 기술 등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기체 환경을 정밀하게 조절하고 과일의 호흡 대사를 억제함으로써 생살구의 유통기한을 3일 내지 5일에서 15일 이상으로 늘려 생과일의 맛을 극대화합니다. 동시에 신강은 심가공 산업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예기살현에서는 10개 심가공 기업과 113개의 협동조합이 집군을 형성하여 생살구를 살구 말랭이, 살구잼, 건살구, 살구씨기름, 살구주스 등 12여종 제품으로 가공합니다. 아와트현에서는 전문 합작사가 건조기와 살구씨 가공 설비를 도입하여 망고 살구 말랭이, 살구씨 등 제품을 생산하면서 소득 경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네, 가지 끝에 생과일이 진열대 상품으로 단일 과일이 다원화된 제품으로 그리고 현지 판매에서 전국 시장으로 나아가는 신강 살구 산업의 사슬 연장 실천은 특제 과일 산업이 고품질 발전하는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현재 5월의 생살구가 제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황금빛 열매는 관농들의 희망을 담고 있고 신강이 특색 과일 산업의 승격을 추진하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 사슬이 끊임없이 연장되고 가치 사슬이 지속적으로 제고됨에 따라 신강 행복의 살구는 전국에 달콤함을 전하고 수많은 가정에 그 향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네, 뉴스 초절 이어집니다.
1: 뉴스 초절.
0: 오늘은 중국의 조력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다그쳐 발전시키고 있는 세르비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세르비아 바트로 300MW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정식으로 착공하고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세르비아 판체포시에 위치한 이 프로젝트는 중국이 제조한 풍력 발전기 48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가 완공되고 사용에 투입되면 현지 청정 에너지 개발 이용 수준이 크게 높아지며 세르비아의 에너지 친환경 저탄소 전환과 지역 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네, 세르비아는 전통적으로 석탄과 수력에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를 갖춰 에너지 구성이 비교적 단일한 편입니다. 최근 세르비아 정부는 재생에너지 분야를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에너지 체계의 친환경 승격을 적극 추진해왔습니다. 2024년 7월 세르비아는 국가에너지기후종합계획을 출범해 에너지 전환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2030년까지 말단 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45%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2050년에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네, 이 계획에 따라 세르비아는 청정에너지 설비 용량 확대와 전력 공급 구조의 최적화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2030년까지 전국의 풍력 태양광 설비 용량 약 3.5GW를 추가하고 청정 전력 공급량은 약 6.87TW시 늘릴 계획입니다. 2040년에는 풍력 태양광 총 설비 용량이 약 11GW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에너지 전환 목표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 세르비아는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화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이용법, 재생에너지 경제 시스템 계획 등 법률 규정을 개정하고 제정했으며 유럽 동맹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 기준에 적극적으로 접목했습니다. 정부는 규정에 부합하는 신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감면하며 우선 개통 등

0: 정책 지원을 제공하고 주민과 기업의 지붕형 태양광 설비 설치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조직사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표소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조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직 시간입니다.
0: 네, 자주적인 에너지 전환 추진과 동시에 세르비아는 친환경 에너지 체계 국제 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세르비아 광업에너지부는 세계은행과 함께 주민 청정에너지 규모 확대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로 지붕형 태양광 설비 약 4메가와트가 증설돼 약 2만 5천 가구가 복지를 누렸으며 2,500 저소득 가구의 전용사회 포용기부금을 지원해 현재 지속가능한 난방 공급을 제공했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운영 성과가 양호하며 쌍방은 융자 협력 심화를 논의하고 프로젝트 기간을 2030년 전까지 연장해 혜택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시장화 기제가 한층 더 완비되면서 세르비아 신에너지 산업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2023년 세르비아는 재생에너지 전용 경매 제도를 시행했고 3년 사이에 총 1.3기가와트 규모의 풍력과 태양광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추진된 보평 풍력 발전장 프로젝트는 해외 기업이 개발하고 유럽 부흥개발은행 등 국제기관이 자금을 조달했으며 총 설비 용량 94메가와트로 2025년 초 정식 가동하여 해마다 4만 가구 이상의 청정전력 사용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보평 풍력발전장은 세르비아 국영전력회사와 15년 장기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전기가격 변동 인정화 제도를 구축했습니다. 시장 전력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투자자에게 가격 차액을 보전하고 시장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높을 경우

한 비트로 풍력 프로젝트는 중국 전력 건설 그룹이 세르비아 현지 기업과 공동 건설하게 됩니다. 앞서 중국 기업이 참여한 세르비아 최초 대규모 지상 태양광 프로젝트인 사라올치 태양광 발전소는 2024년부터 발전을 시작하여 평균 1600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친환경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는 이산화탄소를 16,000톤 감축 배출하는 셈입니다. 네, 세르비아 부치지 대통령은 중국 기업이 현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세르비아의 에너지 구조의 최적화, 에너지 안전 강화, 탄소 배출 감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심층 보도였습니다. 네, 이 시간 프로펜성의 이정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유인팅 앱을 내려와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염변의 창프로입니다. 길림성과 절강성이 협력해 건설한 돈화시 안명호진 소산촌의 레저밸리 우주선 캡슐 민박대장이 캡슐 조립 작업을 마치고 올해 6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대상으로 현지 관광업에 과학기술 더하기 생태 새 명암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2025년 2월에 건설을 시작한 이 대상은 총 투자가 5천만 원에 달합니다. 우주선 캡슐이라는 새로운 숙박 형태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다분한 류선형 외관과 스마트 설정으로 문화관광 시장의 초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전 이 대상의 건설 현장을 찾으니 우유빛 캡슐에 짙은색 유리창이 어우러지고 캡슐 내부에는 스마트홈 제어 시스템, 전경 별자리 관측 천장과 통 유리창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원터치로 실내 온도를 조절하고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의 경치를 감상하면서 자연의 과학기술 요소를 녹여낸 투숙 환경을

0: 만끽할 수 있습니다. 대상 시공 단위인 길림성 배우련신 에너지 과학기술위원회사 총경리 장호연은 현재 소산촌의 16대 우주선 캡슐은 모두 설치를 마쳤으며 예정대로 6월부터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봄철 녹화와 수도, 전기, 부대시설 설치, 진척을 다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명호진 관련 책임자는 우주선 캡슐 민박 건설은 소산촌에 참신한 관광 운영 모식을 도입했으며 현지 농산물, 수공예품 등 관련 산업사슬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첨단 스마트 숙박 대상 도입을 통해 젊은 관광객층의 발길을 이끌고 전통마을을 현대적인 관광 목적지로 전환 승격해 향촌지능의 새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상은 길림, 절강 두 지역에서 맞춤형 협력을 심화하고 문화관광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한 중요한 성과입니다. 량측은 또 도나시 육정산 문화관광구에 우주선 캡슐 숙박지를 건설하고 생태 관광 거주 보조시설을 1층 보완하는 한편 과학기술을 이용한 숙박 운영 모식을 혁신해 생태 관광, 스마트 체험, 레저 기업의 발전 상황, 일터 요구, 대우, 직업 발전 등 정보들을 상세히 설명해주면서 적극적인 인재 영입에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정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인재봉사 중심의 3.1군들도 용정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재 관련 정책들을 널리 선전하면서 장촌의 대학 졸업생들이 용정을 유의하고 용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 인도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초빙계 현장에서 용정시 기업은 8명 졸업생의 이력서를 접수했고 그중 5명과 취업 의향을 달성했습니다. 용정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인재봉사중심 3.1군은 향후 계속해 인재 인입 강도를 높이고 취업봉사의 질과 효과를 최적화하여 용정시의 고품질 발전 추동에 인재의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

습관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슈퍼에서 물한 병을 사고 제 시간에 맞춰오는 버스에 올라 교통카드를 찍고 신호에 따라 움직이다가 무사히 내려서 집으로 향하는 어찌 보면 평범한 매우 당연한 그런 시간의 시작입니다. 이 당연한 일상이 알고 보면 누군가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가끔은 잊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고 24시간 가게 문이 열리고 버스며 카드며 신호등 시스템까지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평범한 일상까지 올 스톱인데 말입니다. 돌아보면 감사한 일 투성인 하루입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BBFM 미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Not a Bedding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BBFM 데이트 오늘은 네, 마음의 소리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도 다양한 네,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코너 오늘 주제는 관 맞장구 이런 주제로 준비했고요. 오늘 첫 번째 참여 문자가 도착을 했네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 결혼식 날 제가 친구보다 더 많이 울어서 오해받았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너무 오해라면 오해고, 또두 분의 우정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친구도 조금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주제 관맞장구였고요. 아, 자, 이제 다음 이제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머리 할 때마다 저한테 어떠냐고 계속 묻는 겁니다. 저는 늘 칭찬을 했었죠. 그런데 친구가 이제는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 다녀와서 저한테 묻는 겁니다. 계속 칭찬을 해야 할지 저로서는 난감하다고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여성분들 워낙 머리에 헤어스타일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또 헤어스타일이 또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 본인 친구로서 또 네, 기분 좋아지는 일이라면 네, 상대방을 위한 그런 칭찬의 한디쯤은 해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네, 이제 어떤 여태 했던 중에 어떤 색깔이 가장 잘 어울리더라, 어떤 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리더라 이런 조언을 한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가 남자친구랑 싸울 때마다 저한테 늘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친구 편을 들어줬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둘이 화해하고 나서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전화 받기도 꺼려집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뭔가 누구 편을 드는 것보다 친구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을 겁니다. 네, 그래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의 우정에도 뭐 별다른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 주제는 과한 맞장구, 과한 리액션에 관한 에피소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도 나름 조용하고 말 못하는 편인데요. 저희 동료 중한 명은 리액션이 그렇게 갑니다. 네, 저희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도 과하게 웃고 또 과하게 맞장구를 쳐주는 겁니다. 저도 당연히 이런 점들은 조금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저는 잘안 되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누구에게나 뭐 장단점이 꼭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또 맞고 모든 것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또 하는 일에 대해서 네, 열심히 일하고 하시면 그래도 충분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주피디 FM 데이 오늘 또 마음의 소리 코너 여러분들과 함께한 사이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저는 아쉽지만 이만 인사드리겠고요. 또 오늘도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따뜻한 또봄 날씨 마음껏 이제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당신은 한 장의 흰 종입니다. 천보리의 사랑이라고 쓰여진 너무나 흔한 종이 한 장. 미움도 희미하게 씌여있고 연필이 아닌 잉크로 적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글들. 당신만 생각하면 커다랗게 있는 마음의 경련들이 남은 여백을 아직 하얗게 설레이게 합니다. 혼자 들기엔 너무나 무거운 그 종이 한 장.

네, 오늘 해피 뮤직은 신명조 씨에게 당신의 의미란 시로 시작을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사랑해란 말 중에서 제일 첫 글자인 사자는 한자의 죽을 사자를 쓰는 것이며 사랑해게 말 중에서 두 번째 글자

자인 랑자는 너랑 나랑 할 때 랑자를 쓰는 것이며 사랑이란 말 중에서 마지막 글자인 해자는 같이 하자 할 해자를 쓴다는 뜻입니다. 즉 사랑해의 말의 뜻은 너랑 나랑 죽을 때까지 같이 하자 그런 뜻이랍니다. 아무한테나 사랑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은 단 한 사람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사람의 두 손을 꼭 잡고 말하는 거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꼭 말하세요. 사랑해. 네, 저도 사랑해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이러한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오늘에야 비로소 진정하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정말로 빨리 시간이 지났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와보니까 왜

시간이 이렇게 너무나 빨리 흘러가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돌아보면 우리가 보낼 수 있는 10대, 20대, 30대, 40대 고작 10년씩입니다. 50대도 고작 10년입니다. 그런 당신의 소중한 시간들, 마음이 닿지 않은 곳에 허비하며 보내지 마세요.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받으며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세요란 말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긴 인생인 것 같지만 짧기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기에는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런 말들은 너무나 진짜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끝이다. 돈이 100억 있어도 병원 침대가 집이 됩니다. 자식을 키운다고 내 인생을 버리지 말거라. 다 키우면 제갈 길을 간다. 배우자가 제일 중요하다. 늙어서 옆에 남는 건 결국 마누라, 남편뿐이더라. 친구가 많아봤자 소용없다. 진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사람의 허영심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비교라는 게 참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마음을 채워주는 위로의 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하지 마세요. 꽃마다 피어나는 계절이 다르듯 당신의 화창한 봄날도 당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럴까 자신을 원망도 한탄도 말고 그냥 자신의 맞는 속도대로 천천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만으로도 저는 가끔은 너무 행복하고 아 오늘도 별일 없었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었더라도 그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지켜낸 당신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대견한 사람입니다. 너무 완벽해지려고 자신을 몰아세우지 마세요. 조금은 서툴러도 조금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실수 없이 내가 맞는 상황에서 나를 잘 알아가면서

잘난 사람보다는 따뜻한 사람이 좋고 멋진 사람보다는 편안한 사람이 좋고 가진 것 많은 사람보다는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더 좋다는 걸 우리 함께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송소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인격은 그 사람의 품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요,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바로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 아닐까요? 네, 인격이 성숙한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의 당당함과 여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인격의 향기가 나에게 전해져서 편안함을 갖게 해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우리는 매사에 조급한 마음을 좀 버리고 내면의 속사람을 잘 가꿔야 합니다. 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에 우리의 인격이 발현됩니다. 성숙한 인격은 그 사람을 빛나게 하고 향기로운 향기를 지니게 하지 않을까요?

당장 돈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는데 길거리에서 누군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체코의 두 청년이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노숙인을 상대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네, 첫 번째 노숙인은 떨어진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몰래 챙겼습니다. 다른 노숙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5일 동안 지갑을 돌려주는 노숙인이 단 한 명도 없었고요. 네, 실험을 진행하던 두 청년은 점차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청년들은 마침내 정직한 단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네, 허름한 차림의 노숙인 할아버지가 지갑을 떨어뜨린 청년을 부르더니 지갑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노숙인 할아버지의 힘없는 간청은 보는 사람과 촬영하는 사람 모두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잔돈을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어? 네, 청년들은 5일 동안 진행했던 실험에서 할아버지가 배가 고프면서 또 지갑을 돌려준 첫 번째 사람이었다고 말하며 할아버지의 정직과 선행의 담대 자원으로 무려 인민币 5천 원 정도를 드렸습니다. 네, 뜻밖의 행운에 감격한 할아버지는 태어나서 이런 행운을 누리기는 정말 처음이라면서 울먹거립니다. 거듭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할아버지에게 청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멋지고 정직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고맙습니다. 네, 세상에는요 이렇게 심성이 나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정말 정직하고 착한 분들이 많다는 거, 네, 이런 사연들을 보고 우리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꼬마를 쫓다가 불행해지는 거, 또 대박 노리다가 쪽박 차고 한방 노리다 거지가 되는 것이 자연의 순리랍니다. 매일 최소한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행복일 겁니다. 우리에게 헛된 꿈을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마 이 최선을 다하는 게 극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떤 어려운 일도 즐거운 일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네, 계속해서 김순희 가수의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함께 듣겠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무심히 관심 두지 않았던 인간관계도 잘 살펴서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가 아닌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닐까요? 항상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서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김성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운 내 사랑 아가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딱딱하게 굴면 손님이 끊긴다. 딱딱한 이빨보다는 부드러운 혀가 오래 살아남는다. 무엇이든 부드러워서 나쁜 것은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흙도 부드러워야 좋고요. 네, 겉의 흙이 딱딱하면 물과 공기가 흙 속으로 잘 스며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속흙이 딱딱하면 뿌리가 뻗는데 힘을 너무 소모해서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합니다. 네, 이 글은요, 이완주 씨의 글인데요. 네, 고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아마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나 친절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좋아하고요. 더 신뢰하기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매사의 습관처럼 딱딱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함께 배워갑시다.

값을 잘못 넣음으로 인해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야구와 농구와 테니스를 제외한 모든 스포츠를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재 그는 골프와 수영과 승마와 스키와 조깅 등의 운동을 하며 삶을 최대한 즐기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하트모는 8살 때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므로 템플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의과대학 역사상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전 과정을 마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용감하게도 의학 교과서 25권 전부를 테이프에 녹음해달라고 부탁을 함으로써 27살에 장님으로서는 처음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세 번째 명작은 바로 로신 선생님의 산문집 아침꽃을 저녁에 줬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계속하여 산문집에 수록된 백초원에서 산미서옥까지 뒷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집에 어른들이 위에 나를 서당해 그것도 성 안에서 제일 엄한 서당으로 보내려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수를 캐다가 흙담을 무너뜨린 때문인지 벽돌을 이웃의 량신의 집에 던진 때문인지 아니면 우물을 둘러막은 난간에서 뛰어내려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총적으로 나는 더는 백초원에 자주 갈 수가 없었다. 아, 나의 귀뚜라미들아. 아, 나의 복분자와 몽련들아. 문을 나서는 동쪽으로 발리도 못 가 돌다리 하나가 있는데 그곳에 나의 선생의 집이 섰다. 검은 칠을 한 대나무 문으로 들어서서 세 번째 칸이 서재였는데 가운데 산미서옥이라고 쓴 편액이 걸려 있었고 편액 아래에는 아주 살찐 매화사슴이 고목 아래에 엎드린 그림 한 폭이 걸려 있었다.

공자 유패가 없으니 우리는 그 편액과 사슴에게 경대를 하였다. 첫 번째 절은 공자에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절은 선생에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절을 할 때 선생님은 한켠에서 화해롭게 담대한다. 키가 크고 여인 노인인 그는 수염까지 하얗게 세웠고 커다란 안경을 걸었다. 나는 일찍 그가 아주 정직하고 소박하며 박학하다고 들었기에 무척 공경하였다. 어디서 들었는지 아주 연박한 동방삭은 괴제라는 벌레를 알고 있었는데 그 벌레는 원한을 품고 죽은 화신이며 술을 부어주면 원한을 푼다라고 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알고 싶었으나 아장은 알지 못했다. 그는 필경 연박하지 못하니까 말이다. 지금 기회가 온 것 같아 선생님에게 물어보려 했다. 선생님, 괴제란 벌레는 어떤 건가요? 나는 수업이 끝나자 서둘러 물었다. 몰라. 선생님은 아주 언짢은 듯 대답했다. 얼굴에는 노기가 서렸다. 나는 학생은 책이나 읽어야지 이런 것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 그는 연박한 학자이므로 절대 모르지는 않을 것이나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하기 싫어서일 것이다. 나이가 나보다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나는 몇 번이나 보아왔다. 나는 글만 읽었다. 점심에는 습자 연습을 하고 저녁에는 대구를 짓는 연습을 하였다. 선생님은 처음 며칠은 나에게 아주 엄하게 굴었으나 점점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책은 점점 더 많이 읽게 했고 대구도 세 마디에서 다섯 마디, 일곱 마디로 점점 더 늘어났다. 삼미석 뒷편에도 뜰이 있었다. 비록 자그마했으나 거기에서는 매화를 꺾을 수가 있었고 땅바닥에서나 목서나무 위에 올라가 매미 허물을 찾아볼 수 있었다. 제일 재미있는 일은 파리를 잡아 개미에게 먹이는 것이었는데 조용히 그리고 소리 없이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동학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 오래 머무르면 안 된다. 선생님이 서재에서 소리 지르기 때문이다. 모두 어디 갔어? 그러면 애들은 하나둘 륙속 들어간다. 함께 들어가서는 안 된다. 선생님에게는 개척이 있었는데 늘 쓰지는 않았다. 꿇어 앉히는 벌도 있었으나 그것도 늘 쓰지는 않았다. 보통의 경우에는 눈을 부라리거나 큰 소리로 꾸짖기만 할 뿐이다. 당장 책을 읽지 못해? 그러면 모두들 목청을 놓아 한참씩 책을 읽는데 시끌벅적하다. 인이 멀단 말인가? 내가 인을 바라면 곧 인에 이른다 라고 읽는 아이도 있고 남의 이가 빠졌다고 비웃는 것을 개구멍이 열린 것이라고 한다를 읽는 아이도 있었고 아직은 모두 시초이니 조심할지어다를 읽는 아이도 있고 또 그 땅은 하의 상, 상착, 그 곡물은 무성한 백모와 귤, 유자이다 라고 읽는 아이도 있었다. 선생님도 책을 읽었다. 후에 우리의 글소리는 점점 낮아지다가 조용해지고 선생님의 글소리만 높이 들린다. 여의처로 호방하게 지휘하야 앉으니 좌중이 놀라는지라 금바라 통쾌 울리고 천잔을 마셔도 취하지 않으니 난 이걸 읽지 못했으나 그림을 그리는 재주는 꽤 늘었는데 탕구기와 서유기의 사파를 다 그렸으므로 실이

두터운 책이 되었다. 후에 돈 쓸 데가 있어 부잣집 동창생에게 팔았다. 그의 아버지는 은박지 점포를 하는데 지금은 그 동창생의 뒤를 이어 주인 노릇을 할 뿐더러 오래지 않아 신사의 지위로 승격한다고 들었다. 그때의 그림책은 아마 없어졌을 것이다. 1926년 9월 18일. 네,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을 기대를 하면서 네, 오늘 프로 여기에서 이만 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0: 균형 경제의 혁신적 원천이 거침없이 솟아나고 창조적 활력이 남김없이 분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측면의 정책 및 조치를 확실하게 들어주고 실시해야 합니다. 첫째,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에 따른 원가 절감 행동에 관한 제반 사업을 확실하게 들어주고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감세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등 실질적인 감세를 추진하되 간단하고 보급하기 쉽고 실행 가능하도록 해 기업의 획득감을 높여줘야 합니다. 소기업과 영세기업, 과학기술형 새싹기업에 대해서는 포괄적 조세 면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근거해 사회보험료 명목부담료를 낮추고 그 납부 방식을 안정시키며 사회보험료로 인한 기업의 실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세금 도피를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기업이 부당 과세로 인해 운영되지 못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민간 투자에 대한 관리 차원의 행정심사 비준 사항과 기업 관련 비용을 한층 더 청산하거나 간소화하며 중간 단계와 중개상의 행위를 규범화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기업 관련 행정사업성 비용을 가급적 빨리 전부 취소해 기업의 원가를 인하시켜야 합니다. 일부 지방에서 실시하는 좋은 방법들은 전국적으로 조속히 보급시켜야 합니다. 둘째, 민영기업이 융자하기 어렵고 그 융자 비용이 높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민영기업, 특히는 중소기업이 융자하기 어렵거나 지연은 융자하지 못하는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융자 비용을 점차 인하시켜야 합니다. 금융기구에 대한 감독관리와 고과 및 내부 경력 이체를 개혁하고 보완하며 은행 실적에 따른 고과를 민영경제의 발전을 지원한 성과와 연결시켜 과감하게 대출해주지 못하거나 대출해주려고 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금융시장의 접근 범위를 확대하고 민영기업의 융자 경로를 넓히며 민영은행, 소액대출회사, 벤처투자, 주주권과 채권 등을 통한 융자 경로의 역할을 발휘시켜야 합니다. 관련 부문과 지방에서는 특수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 주권 담보로 인해 청산 위험이 있는 민영 기업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도와줘 기업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 정부가 경제 구조의 최적화, 고도화의 방향에 부합되고 전망이 좋은 민영 기업에 재무적으로 필요한 구조를 주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성급 정부와 단독 계획 시는 스스로 자금을 모아 정책적 구조 기금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교정을 어기고 기피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고 국유 자산이 류실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는 전제하에서 지역 내 선두 산업, 대규모 채용 업체, 전략적 신흥 업종 등 관건적이고 중심적인 민영 기업을 도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삼각채무 문제를 고도로 중시해 일부 정부 부문과 대기업이 우세를 이용해 민영기업의 비용을 체불하는 등 약자를 억압하는 행위를 바로 시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이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당을 오마게 다스리는 요구를 시달하고 공산당은 봉사도시 건설을 적극 전개해야 합니다.
2: 공산당원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능력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1: 군중도선 교양 실천 활동 성과를 공고히 하고 공산당원 봉사도시를 힘껏 건설합시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1: 당연히 평소 입는 옷과 신발, 장신구들도 파란색 계열이 많습니다. 제가 이토록 파란색을 좋아하는 걸 잘 아는 남편이 한 번은 출장을 다녀오며 파란색 원피스를 선물로 사다 줬습니다. 일하러 갔다 오면서도 제 생각을 하고 선물을 챙겨온 모습이 너무 고맙고 감동되어 기쁘게 포장을 뜯어봤는데 글쎄 색깔이 파라댕댕한 원피스였습니다. 원피스를 보는 순간 제 얼굴은 살짝 굳었지만 제가 좋아할 거라 기대하는 남편이 실망할까봐 곧바로 웃는 얼굴로 옷을 꺼냈습니다. 세상에 고운 파란색은 얼마든지 많은데 왜 옷 만드는 공장에서 이런 파라댕댕한 색으로 옷을 만들었을까? 분명 매장에 예쁜 옷이 많았을 텐데 남편은 왜 이런 파라댕댕한 옷을 고른 걸까 하고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지만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하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고 남편에게 어때? 예뻐? 하고 물으니 남편은 흡족한 표정으로 정말 예뻐. 내가 참 잘 사왔지? 하며 무척 만족해 했습니다. 차마 마음에 안 든다고 하거나 바꿔오라고 말도 못하고 저는 억지로 정말 예뻐라고 답한 뒤 옷을 벗어 옷장에 고이 간직했습니다. 벌써 그때부터 3년이 흘렀고 당연히 그 뒤로 한 번도 꺼내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파라댕댕하다입니다. 빛깔이 천한 맛이 나게 파랗다라는 뜻입니다. 색상이 촌스럽고 어색하며 보기에 불편하고 천한 느낌을 주는 파란색을 말합니다. 파라댕댕하다는 또 얼굴 기색이나 행동이 성이 나서 녹이 등등하고 냉랭하다는 뜻도 있는데요. 화가 난 감정이 겉으로 그대로 드러나 부드러운 기색이 없고 거친 느낌을 주는 상태를 가리키는데 얼굴이 화가 나서 거무락 푸르락 변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파라댕댕한 모습이 아닐까요? 얼마 전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도 하고 하하호호 웃으며 즐겁게 놀았는데 키가 좀 큰 두 남자아이가 점차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한 아이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큰 소리를 지르며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예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2: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여름철에는 생강을 많이 먹으라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식욕 부진, 에어컨 바람으로 인한 냉방병, 그리고 찬 음식을 먹은 뒤에 속 불편함 등을 겪게 됩니다. 이때 집에 있는 생강이 요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바, 이는 여름철 생강 먹기 양생 지혜와도 부합합니다. 하지만 어린 생강, 생강, 늙은 생강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더라도 그 효능의 중점이 제각기거나 채로 썰어서 냉채로 만들 수 있고 육류와 함께 볶아도 됩니다. 다음은 보통 생강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강입니다. 생강의 색상은 비교적 노랗고 새싹이 없으며 껍질이 생강보다 거칩니다. 중의학에서 생강은

부위를 없애고 습기를 제거하며 정신을 맑게 하고 뇌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는 바. 두통과 코막힘, 기침과 가래, 구토와 설사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좀 매운데 이를 차로 우려 마시면 여름철 에어컨병, 으레하면 두통, 코막힘, 오한, 피로감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일정한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 3개에서 5개를 끓는 물에 우려내면 됩니다. 여름철 찌개, 볶음 요리, 죽을 끓일 때 채썬 생강이나 생강편을 적절히 넣으면 맛이 좋아지고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하며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늙은 생강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이를 생모라고 부르는데, 이는 성장 기간이 가장 길고 표피가 거칠며 수축되고 짙은 노란색을 띠고 있으며 섬유질이 거칠고 단단합니다. 오래된 생강은 맵고 진저를 함량이 높으며 한기를 제거하는 효과가 강합니다. 맑은 콧물, 오한 등 여름 감기에 걸렸을 때 생강을 사용해 흑설탕 생강차를 끓여서 마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활성 성분을 더잘 방출하기 위해 생강을 두드리거나 얇게 썰 것을 추천합니다. 네, 과학적 식습관이 아이의 집중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즉 ADHD는 아동기에 흔히 나타나는 신경 발달 장애로 주요 증상으로는 집중력 저하, 과잉 행동, 충동 조절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아이의 사회성 및 정서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광주 적십자병원 소아과 과장 겸 단백질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등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는 기본 원료로 뇌의 경계심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선, 가금류, 달걀, 살코기, 콩 제품 등 고품질 단백질 공급원을 끼니마다 보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둘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DHA와 EPA는 뇌세포막의 중요한 구성성분으로 신경 신호 전달 효율을 높이고 뇌의 염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ADHD 아동의 뇌 전두엽 피질에 함유된 DHA 수치는 건강한 아동보다 3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를 보충한 후 아이들의 집중력 관련 점수가 현저히 향상됐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심해성 생선류, 예를 들면 연어, 고등어 등, 그리고 아마씨유, 호두 등이 있습니다.

녹색 채소, 전공유 등 다양한 음식을 섭취해 영양 균형을 유지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네, 평소 대추를 많이 먹으면 기혈을 보충하고 노화를 늦춘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네, 특히 여성들이 생리 중 피로를 느낄 때 주변 사람들은 항상 대추를 건네며 기혈을 보충하라고 당부합니다. 네, 그럼 대추를 먹으면 정말 보혈이 될까요? 네, 철분은 인체의 필수적인 미량 원소로 체내 산소 수송과 조직 대사에 관여하며 정상적인 조혈 기능을 유지하는 관건입니다. 대추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확실히 고품질의 건강한 간이 먹기보다는 동물의 피, 레하면 오리피, 돼지피 등, 그리고 돼지간 등 동물의 간,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등 붉은 고기, 생선, 가금류 등 음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4월 열하루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에서 따뜻한 조치를 통해 삶이 머무는 곳 연결 문화관광 브랜드를 점점 더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BRT 2기 공사 W 구간 건설이 10월 20일 전에 전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연결 후거트 두 지역 축구팬이 상호 방문해 동부리그 성현을 함께 즐기고 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문화관광 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시는 주인과 손님이 함께 누리는 방향을 목표로 정확한 정적관을 문화관광 발전의 저울수로 삼아야 한다는 분명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올해 5일 연휴 기간 우리시는 다시 한번 1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맞이해 전년 동기 대비 12.82% 증가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유행 인기가 사라지는 것을 걱정할 때 우리시는 따뜻한 조치를 통해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이라는 문화관광 브랜드를 점점 더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명소를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달리 우리시는 항상 민생을 위한 복지 창출을 최고의 성과로 여기며 관광객의 소소한 바람과 시민의 행복감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관광 성수기의 높은 수요에 대응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에 문명 관광 안내소를 적극 설치하고 이중언어 자원봉사자, 무료 음영수, 수화물 보유 기간 전시 4천여 개의 기관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됐고 무료 공공버스 전용 로선과 연기로빠 애심 차량이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이러한 따뜻한 조치들은 네티즌들로부터 온기가 느껴지고 세심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시 관광객 수는 3,686만 9천 명에 달했으며 관광 총 수입은 546억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에는 아시아 100대 대표 여행지로 선정됐고 전국 현역 관광 종합 실력 100대 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민생 복지 창출을 핵심 가치로 삼는 정적관은 우리시 문화관광 산업의 장기적 인기를 실현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전면적인 발전도 이끌어냈습니다. 더욱 값진 점은 우리시가 이미지 사업에 매달리지 않고 학습을 통해 실천을 촉진하며 주인과 손님이 함께 누리는

0: 이념을 도시 발전의 모든 세부 사항에 녹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길 로컬미화 3기는 행동은 도시 건설과 민생을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현재 새로 건설, 개조된 58개의 공원 광장이 곳곳에 배치됐고, 12,000여 개의 가로등이 밤하늘을 밝혔으며, 9개의 막힌 도로가 완전히 개통됐습니다. 불화통하와 연지파 개량 공사, 낡은 소구역의 이자 지원, 기능 양성 등 지원 정책을 내놓아 중소상가, 귀향 청년들이 문화관광 창업에 뛰어들도록 인도하고 연해누리의 공동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한계 업종 번영이 모든 업종 번영을 이끄는 바 현재까지 전시관광 촬영업체는 1,200여 개로 증가했고 커피숍은 1,000개를 돌파했으며 정품 민박은 8,000여 개에 달하고 1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시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부국장 서희안은 정확한 정적관 수립 실천 학습 교육 기회를 확실히 잡아 문화관광 융합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도시 브랜드를 1층 심화하며 문화관광 융합과 민생 개선이 함께 발전하도록 견제함으로써 인터넷 유행 인기를 민생의 온기로 전환해 관광객은 편안하게 오고 시민은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할 것이라 했습니다.
1: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BRT 2기 공사 W 구간 건설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는 바, 7월 20일 전에 전면 준공될 예정이며, 연내에는 2기 공사가 전면 개통될 예정입니다. 기자가 대상 현장을 방문했을 때, 각 정류장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조립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인행도 철거 및 도로 확장 작업은 모두 완료됐으며, 현재 아스팔트 포장 작업과 가림막 철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BRT 2기 공사 W 구간은 서쪽으로 삼꽃거리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광진거리까지 이어지며 총 길이는 2.75km입니다. 주요 건설 내용은 BRT 전용 차로 및 정류장 플랫폼 건설, 도로 확장 및 인행도 개조 공사이며 도로 조명, 전력 공급 설비 및 조경 공사 등도 함께 추진해 통행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도시 품격을 높이게 됩니다. 시주택 및 도시행진건설국 도시건설과 3.1군 황성윤은 현재 정류장 플랫폼 기초 및 철골 구조 작업이 모두 완료됐으며 지붕 방수 및 플랫폼 바닥 타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동시에 상하수도 공사도 함께 추진되며 배관 설치 작업도 진행 중이고 조명 공사는 모두 완료되어 구간 내에 148개의 스마트 가로등이 설치됐다고 했습니다. 또한 조경 공사는 90% 이상 진척됐으며 구간 내에는 느릅나무와 살구나무를 주요 교목으로 하고 자염리, 사향나무, 금빛잎 느릅나무 등 관목을 녹화대의 포인트로 심어 조경 조화를 형성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대상은 5월까지 정류장 플랫폼에 전력 공급 및 제어 장치, 시운전, 인테리어 공사, 도로 아스팔트 포장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6월에는 시스템 종합 시운전 및 준공검수 준비 단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대상이 완공되면 도시의 대중교통 체계가 더욱 최적화되고 도로 통행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됩니다.
0: 금일 시교통운수종합행정집법대대는 시공안국 택시파출소, 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 연변철도공안처 연길서역파출소와 함께 교통운수시장 야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검사는 연길서역 주변의 앱차량 불법 운행, 택시 위반 경영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습니다. 행동에서 집법 일꾼들은 연길서역 출구, 승차 대기 구역 등 주요 구역에 집중해 택시의 불법 손님 유치, 무단 압승, 계량기 미사용, 비용 인상 등 위법 행위와 규정 위반 행위를 엄격히 단속했으며 발견된 문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리했습니다. 이번 야간 검사에는 집법 차량 5대, 집법 일꾼 20명이 투입됐으며 순환 택시 40여 대를 점검하고 불법 콜택시 6대, 택시 위반 행위 1건을 적발했습니다. 동시에 집법 일꾼들은 택시 운전수 15명을 대상으로 경영 지도와 경고 교육을 실시해 종사자들이 스스로 업계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합법적 운영 및 문명 봉사 기준을 지키도록 인도했습니다.
1: 첫 동북 지역 도시 축구 리그 개막전이 5월 23일 내몽골 후코트에서 열렸습니다. 경기 기간 두 도시 팬의 서로를 향한 마음이 경기장 안팎을 훈훈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연길에서 출발한 천리원정길 두 도시 서로 빠르게 가까워졌으며 이는 스포츠 행사의 포용성과 따뜻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왕보국은 연길에서 온 팬들을 위해 하마주 의식을 준비했는데 이는 내몽골 사람들이 가장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의식이라고

0: 하면서 함께 도도시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고 도도시 축구의 영광을 계속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연변 축구팬 대욱함은 내몽골 친구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하면서 하다를 선물하는 것은 예전에 드라마나 뉴스에서만 보았는데 오늘 직접 경험해 보니 정말 감격스럽다고 했습니다. 경기 전 진선 교류 행사에서 연길과 후코트의 축구팬들은 한자리에 모여 우호적인 교류를 나누고 각자의 특색 있는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각 지역의 특색이 담긴 선물들과 진심 어린 대화는 두 도시의 우정을 담아내며 축구로 우정을 나누고 승부보다 우정이 먼저라는 스포츠 정신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후코트 축구팬 오병기는 연변쌀을 받아서 정말 기쁘다고 하면서 연변에서 온 팬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연변 축구팬 고원철은 내몽골의 문화 관광을 배우고 우리의 좋은 문화 관광도 내몽골에 알리는 등두 지역이 서로 교류하며 함께 발전하는 데 진력할 것이라 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뜨거운 승부가 펼쳐졌고 경기장 밖에서는 따뜻한 인문학적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두 지역의 특색 공연이 정체롭게 펼쳐졌고 관중석의 교감 또한 뜨거웠습니다. 지역을 넘어선 문화적 교류와 마음의 소통은 이 축제에 더욱 깊이와 온기를 더했습니다. 축구가 다리가 되어 문화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이번 동북리그 개막전의 감동적인 에피소드는 활발한 민간 축구 분위기와 우호적인 도시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동북리그가 계속됨에 따라 각지 팀은 계속해서 축구로 우정을 나누고 대회로 힘을 모아 동북 지역 축구 발전과 문화 체육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1: 초여름 우리 시는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꽃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는 해당화와 귀룡나무꽃이 활짝 피어나 대로와 골목마다 꽃이 만발해 도시의 부드럽고 화사한 빛깔이 더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연부롱 해당화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겹겹이 화려하게 피어 있습니다. 산들바람에 꽃잎이 살랑살랑 흔들리며 상쾌하고 낭만적인 화폭을 그려냅니다. 진달래 북거리 인도변에는 수십 그루의 귀룡나무가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인민공원은 꽃이 만발하고 푸르름이 가득해 인기 촬영 명소로 됐습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사진을 찍으며 쾌적한 초여름 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시민들이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추는 활기찬 모습은 도시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시는 도시의 녹화 미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관상용 수목과 화초를 선별해 과학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길마다 다른 풍경이라는 특색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의 아름다움과 품격을 지속적으로 높여 시민들이 집 앞에서 생태적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신멸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 풍경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하기 대하겠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 함께 좋은 성적을 따내볼까요?
1: 친구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보다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0: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자신감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풀이 죽고 자신에게 쉽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자신이 내성적인 이유를 주변 환경의 탓으로 돌리곤 하겠지요.
2: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일에 끊임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도 모르는 사이에 당당함을 지닐 수 있을 겁니다.
0: 이렇듯 자신이 내성적이라고 해서 고민만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네,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없는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3: 평소 취약했던 일을 하면서 여러 일에 익숙해질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했을 때에는 보다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0: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1: 네, 그래요.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아이가
1: 우리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외우기는 빼놓을 수 없는 거죠.
0: 그래요. 매일매일 외우기를 해야죠.
1: 외우기를 잘하려면 요령이 있어야겠지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외우기를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지고 있네요.
1: 저는 외우기를 할 때 먼저 뜻을 잘 이해하고 집중해서 외웁니다.
0: 저는 일단 10번이고 20번이고 아주 숙련될 때까지 수없이 읽습니다.
1: 저는 먼저 5번 읽고 다시 외웁니다.
2: 네, 외우기를 할 땐 입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손도 쓰면서 외워야만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1: 네, 손으로도 외운다고요? 어떠한 방법인데요?
0: 많은 친구들은 외우기가 잘 안 되면 부모님을 원망하잖아요.
1: 자신이 외우기를 못하는데 왜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가요? 내가 잘 집중해서 외운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나
0: 하신 거예요? 밤새 외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시험도 망쳤어요. 에이, 짜증나. 나 이제 공부하면
2: 세 배나 더 잘 외워진다고 하네요.
1: 셋째, 외워야 할 내용을 좋아하는 노래의 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로 불려보세요. 잘 외워집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잘 부르는 노래가 있겠지요?
2: 네, 네, 우리 친구들은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1: 글쎄요. 내 친구들마다 들리겠지요. 복습을 많이 한 친구면 긴장하지 않을 것이고 평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을 많이 두려워할 거라 생각합니다.
2: 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0: 친구라고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친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복습을 많이 할수록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그럼 우리 함께 시험 불안 테스트 해볼까요?
0: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 시험을 볼 때 느꼈던 것을 떠올리면서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필을 쥐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 때가 되면 입맛이 없고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둘째, 알고 있는 것도 시험지를 받고 나면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집니다. 셋째, 시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시험 시간만 되면 초조해집니다. 넷째, 시험을 보는 동안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안이 마릅니다. 다섯 번째, 시험 날짜가 다가오면 불안해서 제대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시험이 다가오면 형편없는 성적을 받은 내 모습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일곱 번째, 시험 볼 시간이 되면 항상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한 문제라도 답을 쓰지 못하면 다음 문제도 제대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친구들, 방금 저희들이 아홉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체크한 데 따라서 함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서 두 개가 해당이 된다면 시험 불안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누구나 느끼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세 개에서 네 개에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 때 남들보다 약간 더 긴장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2: 다섯 개부터 일곱 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네요.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면 많을 수 있겠지요. 어쩌면 학교 생활도 즐겁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3: 내지 열 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이 매우 높아서 시험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평소에도 우울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0: 네, 친구들 어때요? 방금 아홉 가지를 얘기한 데서 우리 친구들은 몇 개가 해당이 될까요? 한 개에서 두 개는 거의 시험 불안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세 개에서 네 개가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에서 일곱 개가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친구들 노래 잘 들어보셨죠? 그럼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어느 친구가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둘째, 공부가 안될 때에는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기분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번 시험이 내 인생

0: 인생을 전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기에게 자꾸만 말을 해줍니다.
1: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잘 이해되지 않거나 지루한 내용일 때 졸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러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어려운 과제를 공부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거나 흥미를 가진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늦은 시간 졸음이 올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려가던 눈꺼풀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할 수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책 속에 많은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지혜로운 예쁜 세상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재미나는 공부방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친구들 좋은 밤 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습금총 국가 수석이 북경 민트회 당에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금총 주석은 2024년 내가 세르비아를 국빈 방문했을 때 양국은 신시대 중국 세르비아 운명 공동체 건설이라는 회장을 함께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중국 세르비아 운명 공동체 건설은 공동적인 성과를 이룩해 양국 유민에게 복지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관계의 모범을 수립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두 민족은 모두 고난과 영광의 역사를 겪어왔고 모두 견인불발, 백절불굴의 정신적 품격을 지니고 있으며 모두 독립자주와 민족의 존엄수호를 확고히 추구하고 모두 평화 발전 견지와 공평정의 수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양국은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며 협력을 심하고 서로 지지하면서 손잡고 운명을 함께하고 번영을 함께하는 밝은 길로 나아감으로써 중국과 세르비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습범평 주석은 중국과 세르비아의 철같은 친선은 아주 독보적이라 하면서 두터운 역사적인 논리와 현실적인 기반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계속 확고하게 서로를 지지해야 합니다. 중국은 세르비아가 자국의 상황에 맞는 발전의 길을 견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세르비아와 국정 운명 면에 경험 교류를 강화할 것입니다. 중국의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은 고품질 발전 목표를 전면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양국은 발전 전략의 연기를 강화하고 1대1로 공동 건설 중기 행동 계획을 잘 이행하며 교통과 에너지, 기반 시설 등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의 물결이 증명해 양국은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친환경 에너지, 첨단 제조업 등 신흥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점을 발굴해야 합니다. 지난해 중국 세르비아 이민 친선 70년 기를 축하 행사는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양국은 청년과 인문 교류를 계속 강화하고 비자 면제 플러스 자유무역 플러스 직항이라는 립체적 구조를 잘 활용해 문화, 교육, 체육, 관광, 지역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하고 중국 세르비아 이민의 전통적인 신세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면 국제 정치가 변혁과 혼란 속에 있는 가운데 중국과 세르비아는 국제사무에서 계속해서 협력과 조류를 강화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각

0: 다각화와 보편적 혜택을 갖춘 포용적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중국이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성공적으로 제정하고 시행한 것을 축하하면서 습근평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이 더 큰 발전 성과를 거둘 것이라 굳게 믿는다고 표했습니다. 세르비아와 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래 양국 관계는 뚜렷한 성과를 거뒀고 각 분야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와 중국 이민은 철같은 친선을 갖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이민은 중국이 세르비아의 독립과 주권 수호, 자주적인 발전 노선 탐구를 지지해준 것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고 중국 기업이 세르비아 국가 건설에 참여해 중요한 공헌을 한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세르비아는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중국의 핵심 리익을 확고히 지지할 것입니다. 중국과 함께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건설 협력을 심화하고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하며 인문 교류를 긴밀히 하여 양국 관계에서 더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중국은 대국으로서 시종 일관 소국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국제법을 준수함으로써 세계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르비아는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중대한 글로벌 창의들을 지지하며 중국과의 다자 협력을 계속 강화함으로써 국제 평화와 공평 정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회담 후 양국 원수는 양국이 정치, 경제, 무역, 과학기술, 교육, 사법, 문화 등 분야에서 20여 개의 협력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공동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양국은 신시대 중국과 세르비아 운명 공동체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관한 중화민공화국과 세르비아 공화국의 공동 성명과 4대 글로벌 창의 관찰을 공동으로 추진할 때 관한 중화민공화국과 세르비아 공화국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습근평 주석과 부인 평려원 여사가 인민대회당 북대청에서 부치지 대통령과 부인 타마라를 위한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이 도착하자 의장병들이 대례를 갖추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양국 원수가 사열대에 오르자 군악단이 중국과 세르비아 양국 국가를 연주하고 천안문 광장에서 21발의 레포가 울렸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의 동행하에 중국인민 해방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분열식을 관람했습니다. 이날 밤 습근평 주석과 부인 평교원 여사가 인민대회당 금빛대청에서 부치치 대통령 부부를 위해 환영 요니를 마련했습니다. 왕이가 관련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5월 25일 저녁 습근평 국가주석이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을 위해 친선 훈장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두 나라의 국기가 가지런히 배를 댄 가운데 배경판에는 금빛 친선 훈장 그림이 반짝였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이장대 이장병들이 수훈대 양쪽에 엄숙히 서 있었습니다. 이식이 시작되자 웅장한 대학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금빛 문이 서서히 열리면서 습근평 주석과 부치치 대통령이 함께 홀에 들어섰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부인 팽리원 여사와 부치치 대통령의 부인 타라말 여사가 동행했습니다. 장례 귀빈들이 기립하여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몽대를 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부치치 대통령이 서훈대에 올랐습니다. 군악대가 중앙인민공화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축사를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 세르비아 친선에 장기간 힘써왔고 양국 관계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부치치 대통령은 중국 세르비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적극적인 건설자이자 확고한 수호자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에 대해서 부치치 대통령은 항상 중국 측에 가장 확고하고 명확한 지지를 보내 많은 중국 이민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현재 중국과 세르비아 두 나라의 정치적 상호 신뢰는 바위처럼 견고하고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온 친선은 민심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국은 함께 하나 또 하나의 경전적인 친선 협력 프로젝트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중국과 세르비아는 서로 지원하고 발전을 모색하며 협력 상승하고 서로를 성취시키면서 양국 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국가 간 교류의 모범을 수립했으며 국제사회에 참고할 만한 모범을 제공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친선 훈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 최고 명예 훈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훈장은 부치치 대통령이 중국 세르비아 친선에 기한 것에 높은 인정일 뿐만 아니라 양국 인민이 신시대 중국 세르비아 운명공동체 건설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의 친선은 피와 불의 단련을 겪었고 당면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더욱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세르비아 인민은 독립자주를 확고히 추구하고 민족의 존엄성을 확고히 수하며 국제공정과 정의를 확고히 수함으로써 각자의 발전과 부흥 도정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이어 당과 국가 공훈 명예 표창 사업위원회 부주임이자 외교부 부상인 왕기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서훈령을 낭독했습니다. 이상대가 친선 훈장을 호위해 입장했습니다. 장엄한 음악 소리 속에서 습금평 주석은 부치치 대통령에게 정중히 훈장을 달아주었습니다. 양국 원수는 친근하게 악수를 했습니다. 장례에서는 오랫동안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군악대가 세르비아 공화국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이 답사를 했습니다. 부치치 대통령은 중국이 친선 훈장을 수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한다면서 세르비아 국가와 인민을 대표하여 이 훈장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0: 숙한 시바즈 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습금평 주석은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하며 용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주변 운명 공동체 구축의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중국은 파키스탄의 독립과 주권, 영토 완정소를 확고히 지지한다면서 앞으로도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양국 관계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견제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표했습니다. 양국은 중국 파키스탄 운명 공동체 구축 행동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주요 랜드마크 프로젝트와 작지만 아름다운 민생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농업과 산업, 인공지능, 인재 양성 등 전방위적 협력을 심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높은 수준, 더 넓은 분야의 안보 협력을 통해 영내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고 중동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해 중재 역할을 자임한 파키스탄의 주동적인 감당 의식을 높이 평가합니다. 양국은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하며 일방주의와 냉전적 사고에 공동 대응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 혜택과 포용성을 갖춘 경제 글로벌화를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시바즈 총리는 습금평 주석은 파키스탄 인민의 위대한 보시자,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인민의 위대한 보시라면서 습금평 주석의 확고한 기도 아래 중국 경제가 이룩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성과는 세계 평화 소호와 다극 세계 구축에 든든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과 중국의 철같은 친선은 양국 원로 지도자들이 진이 맺어준 것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견제하고 중국의 핵심 리익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을 단호히 지지하며 영원히 중국의 좋은 부시자, 좋은 동반자로 될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함께 수교 75주년을 경축하고 중국의 국정운영 경험을 배우며 일대일로 협력을 심화하고 중국과 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해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해 양국 인민에게 복지를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또한 미국, 이란 협상 중재를 지지해 준 중국 측의 감사를 표하며 습금평 주석의 공동 정세에 관한 제시한 네 가지 주장은 평화 달성을 위한 지침이 되는 방안이라고 평가합니다. 파키스탄은 중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 증진에 함께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왕위가 접견에 참여했습니다.
1: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 제5권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 에스파냐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일본어 및 중국어 번체 등 8개 문판이 최근 외국 출판사에서 출판되어 국내외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 제5권은 중앙선전부 국무원 보도판공실이 중앙당사와 문헌연구원, 중국 외문국과 함께 편집한 것으로 2022년 5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의 기간 습금평 총석의 보고, 연설, 담화, 강연, 축사, 문장, 지시 등 91편의 수록이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습금평

0: 현 총석의 사진 41점도 수록되었습니다. 책은 18개 주제로 나뉘어 엄중하고 복잡한 국제 환경과 막중한 국내 개혁 발전, 안정 임무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좌는 국내외 두 개 대국을 총괄해 완전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으로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찰하는 데 주력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더욱 전면적인 개혁을 심하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며 난관을 극복하고 분발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한편 두 가지 결합을 견지하고 막스주의 중국화를 추진하는 최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우리 당의 지혜로운 방안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국정 운영을 논한 제5권 종문과 영문판이 2025년 7월에 출판된 이후 국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습근평 국정 운영을 논한 제5권이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그리고 중국어 번체판의 출판 발행은 국제사회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최신 발전을 신속히 리해하고 중국의 리념, 중국의 방안, 중국의 지혜에 대한 리해를 심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일을 가집니다.
1: 5월 25일 오전 공군 리강 총리가 북경민 대당에서 중국을 공식 방문한 파키스탄 셰바즈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리강 총리는 올해는 중국과 파키스탄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75년 내 국제적으로 어떤 풍운 변화가 발생하든 중국과 파키스탄은 줄곧 고락을 같이하며 상부상조하면서 깨뜨릴 수 없는 도톤 친선을 쌓았습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와 혼란이 교차되고 있는 현재, 중국과 파키스탄이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고 양국의 공동 利益을 수호하는 것 역시 지역의 평화 촉진에 긍정적 에너지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습금총 주석이 총리 선생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한층 더 심화할 때 간의 전략적 지침을 제시하게 됩니다.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협력 관계를 주변 외교의 선취적 위치에 두고 파키스탄과 더욱 긴밀히 단합해 전통적 친선을 고양하고 상호 지지를 확고히 하며 실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이 더욱 풍성한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리강 총리는 중국은 파키스탄과 함께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을 심하고 양국의 중대 연통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틀어지며 산업과 광산업, 농업, 민생, 금융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으로부터 더 많은 량질 제품을 수입할 것이고 파키스탄과 함께 쌍무 자유무역 협정 승격판을 추진해 양국 무역의 내실과 품질을 촉진할 것입니다. 쌍방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경제,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더 논의하여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공동 육성해야 합니다. 중국은 파키스탄과 인력 자원 개발 협력을 심화할 것이며 파키스탄의 더욱 많은 청년 학생들이 중국에와 학습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파키스탄이 필요한 조치를 통해 파키스탄에 있는 중국 인원과 프로젝트, 기구의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협력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셰바즈 총리는 습근평 주석의 영명한 지도 아래 중국은 발전해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대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파키스탄 외교 정책의 초석입니다. 파키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대만, 신강, 서장, 해상 관련 등 핵심 지역 문제에서 중국의 정기적인 입장을 확고히 지지합니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경험을 학습하고 중국과 더욱 밀접한 고위층 교류를 강화하며 중국과 파키스탄 경제회랑 2.0 승격판 건설을 다그칠 것입니다. 한편 무역, 농업, 금융, 인공지능, 과학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여 파키스탄과 중국 운명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 기업이 파키스탄에 와서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며 파키스탄은 계속해 힘 있는 조치로 더욱 안전하고 량화한 경영 환경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네 가지 글로벌 창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중국과 밀접한 다자 소통 협력을 강화하여 세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회담에 앞서 리강 총리는 인민대당 북대청에서 시바츠 총리를 위한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회담 후 양국 총리는 경제무역과 과학기술, 농업식품, 인력자원 등 분야의 집안 협력문서 서명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오종룡이 상수련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김홍아였습니다. 들로 많은 유럽 정치, 경제, 학계 인사들을 운집시켰습니다. 론달의 여러 회의장은 세계 변화 속에서 중국 경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과 미국, 유럽의 산업 경쟁에서 친환경 전환까지 그리고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서 국제질서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시각으로부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지정학적 위험 부담이 확산되는 배경 속에서 중국 경제의 탄력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은 유럽과 중국이 협력 공간을 계속 확장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유럽 동맹 집행위원회 전 고위 경제관인은 마르코 푸틴은 중국 경제가 비범한 성장과 혁신 능력을 보여주면서 기술 분야의 새로운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에 따르면 중국은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전선에 있고 동시에 친환경 전환을 중요한 발전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위험 부담이 가득한 상황에서 중국은 친환경 전환과 글로벌 공공재 공급에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자주의와 규칙에 기반하여 유럽과 협력할 기회도 갖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회복력은 유럽 경제 정책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로 되었습니다. 유럽 동맹 관련 문서와 유럽 중앙은행 전 총재 드라기가 작성한 유럽 경쟁력 보고서는 모두 공급망 안전, 핵심 기술, 에너지 비용 및 혁신 능력 등을 유럽 경제의 안전과 장기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럽은 중국 경제를 관찰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정 속에서 안정적인 힘을 찾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전 총리이자 유럽 이탈리아인 기금회 회장인 마시모 델레마는 지정학적 갈등과 국제무역 둔화 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여전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세계 다른 지역의 발전 기회를 가져다 주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은 유럽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입니다. 량측은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리익을 확장해야 합니다. 영국 런던 킹스 갈라지의 중국 연구원 원장 크리 브라운은 중국 경제 회복력을 리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글로벌 산업체인 재편성, 기술 경쟁 및 국제 질서 변화의 큰 배경 속에서 관찰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유럽의 관심은 단순히 성장 성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경제 안보, 산업 안정 및 국제 협력 공간에 대한 유럽의 재고려를 충분히 발행하고 있습니다. 론다는 또한 미국, 중국, 유럽 산업 경제 비교 등 조제를 주목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세계 경제가 깊은 전환을 겪고 있고 오랫동안 형성된 균형이 재구성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탈리아 전 경제재정부 장관 조반니 트리아는 중국이 오랫동안 교육과 인재 양성을 중시해왔다면서 이로 인해 중국은 많은 기술 분야에서 최전선에 서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고급 인재와 강력한 금융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중국 경제의 중장기 회복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구조적 요인입니다. 트리아의 관점에서 볼 때 글로벌 산업 경쟁 구도가 변하고 있고 서로 다른 경제체들은 각자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재 양성, 산업 체계 등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유럽도 자체 시장과 제도적 장점을 어떻게 더 잘 발휘하여 자본과 인재에 대한 매력을 강화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유럽의 관심은 자체 산업의 전략의 재배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토론토 경제 축제 공식 웹사이트의 정보에 따르면 유럽은 경쟁력, 탄력성 및 전략적 자율성이 기반한 산업 비전을 구축하기 위해 자체 발전 경로를 어떻게 형성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후 관리, 에너지 안보 및 산업 성격이 서로 얽혀 있는 배경 속에서 친환경 경제는 점점 더 산업 경쟁력

0: 과 경제 회복력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드리안은 회의에서 중국에 있어서 친환경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 생산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소비 및 자본 갱신을 포함한 전체 경제 전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과 중국은 친환경 기술, 산업 성격 및 에너지 전환 등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높습니다. 참석자들은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배경 속에서 의량 측이 대화를 통해 의견을 관리하고 협력 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부티는 유럽과 중국이 기후변화와 친환경 전환 분야에서 파트너로서 협력해 보다 공정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구축을 공동히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리만은 유럽과 중국이 공동 리익을 기반으로 경제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성장을 세계 다른 지역의 발전 기회로 만드는 것이 중국과 유럽의 공동 리익에 부합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참석자들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배경 속에서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전환 능력이 글로벌 산업 체인의 안정, 친환경 전환 및 다자 협력에 더 많은 확실성을 제공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무역 마찰과 산업 경쟁에 직면해 유럽과 중국은 친환경 전환, 디지털 경제, 기술 혁신 및 글로벌 관리 등 분야에서 협력 공간을 확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유럽 인사들이 중국 경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0: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측근편 국정운영 논함 제4권의 내용 말씀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신선 살구 판매에서 제품 판매로 전환하면서 달콤한 살구 산업을 지속적으로 승격시키고 있는
1: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2: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3: 오늘은 당사 학습 교양에 중점을 부각시키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당사 학습 교양 동원 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분투 과정에서 우리 당은 시종 막스주의 기본 원리로 역사적 흐름을 분석하고 파악하면서 중국과 세계의 관계를 정확하게 대하고 재반 역사적 기회를 잘 포착하고 활용해왔습니다.

0: 우리 당은 바로 세계 발전의 흐름에 부응해 탄생했습니다. 10월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흥기가 그 당시 세계 발전의 큰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당은 바로 그 흐름 속에서 탄생해 시대의 앞장에 서게 됐습니다. 항일 전쟁 시기 우리 신중국은 바로 그 동풍 속에서 탄생하고 그 립지를 굳혔습니다. 개혁 개방의 중대한 결책도 시대의 흐름에 대한 우리 당의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으로 경제와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의 발전은 세계 선진 수준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등소평 동지는 우리는 시대를 따라잡아야 하며 이는 개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우리 당은 세계 발전의 흐름을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당과 국가의 사업 중심 이전이라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과감하게 개혁 개방의 역사적 서막을 올렸습니다. 지혜가 있다 해도 형세를 타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멀리 내다볼 수 있으며 역사를 이해해야만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당 동지들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역사적 전 국면과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에 입각해 대역사관을 수립하고 역사의 긴 흐름과 인민에 의거하며 발전하고 언제나 인민과 함께하고 인민의 이익을 위해 분투하는 것은 우리 당의 존립과 진흥과 강성의 근본적 출발점이자 귀착점입니다. 우리 당의 백년 역사는 당의 초심과 사명을 실천해온 역사이자 당과 인민이 한마음이 돼 호흡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해온 역사입니다. 대혁명의 실패로 희생된 30만 명이 넘는 혁명자들 대부분이 우리 당을 따라 혁명에 참가한 인민 대중이었습니다. 홍군 시기 인민 대중은 당과 인민 군대를 지켜주는 금성 절벽이 됐으며 항일 전쟁 시기에는 우리 당의 호소하에 광범한 군중들이 떨쳐 일어나 일본 침략자들을 인민 전쟁의 망망대해에 빠뜨렸습니다. 회해 전역에서 우리 민중들은 손수레로 인민 해방군의 승리를 이끌어내고 도강 전역에서는 우리 민중들이 나무배로 인민 해방군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기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 이어집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2: 네, 오늘은 신선한 살구 판매에서 제품 판매로 전환 함유장 기술의 효율화, 심층 가공, 농촌 관광 융합, 브랜드 가치 부여에 이르기까지 신강. 네, 품종 육성과 재배 분포 면에서 신강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출하 시기를 분산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풍부한 살구 유전 자원을 바탕으로

연구팀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접목되는 우수 품종을 선별하고 육성했습니다. 현재 토크순의 이광살구는 1월에 먼저 출하되고 쿠차와 윤대의 흰살구가 6월에 바통을 이어받으며 인지사의 셰셰 메티살구가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시장을 주도하고 7월 하순부터 8월 초에는 산간 지역에서 재배되는 흑엽살구와 악수대청살구가 뒤를 잇습니다. 네, 이러한 중만생종 품종을 전 창고 저장 기술과 결합하여 신강 생살구의 출하 시즌을 9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장 기술의 돌파는 신강살구가 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관문을 뚫었습니다. 과거에는 생살구 수확 후 손실률이 높아 장거리 운송이 어려웠으나 최근 신강농업과학원 등 연구팀이 감압 훈증 품질 유지 손실 절감 기술, 핵공막 상온 물리적 저장 기술 등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기체 환경을 정밀하게 조절하고 과일의 호흡 대사를 억제함으로써 생살구의 유통기한을 3일 내지 5일에서 15일 이상으로 늘려 생과일의 맛을 극대화합니다. 동시에 신강은 콜드체인 물류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동부지역 대형 창고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저온 창고와 냉장차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남부신강과원의 살구를 3일 만에 산동 등 동부지역 시장에 운송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신강살구가 먼 거리 때문에 전국으로 판매할 수 없었던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네, 신가공은 작은 살구를 황금과일로 변화시켜 산업사슬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신강은 살구산업 신가공에 집중하여 1년에 선두기업을 육성하고 초가공 플러스 신가공 산업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예기살현에서는 10개 신가공 기업과 113개의 협동조합이 집군을 형성하여 생살구를 살구 말랭이, 살구 잼, 건살구, 살구 씨기름, 살구 주스 등 10여 종 제품으로 가공합니다. 아와트현에서는 전문 합작사가 건조기와 살구 씨 가공 설비를 도입하여 망고 살구 말랭이, 살구 씨 등 제품을 생산하면서 소득 경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네, 가지 끝에 생과일이 진열대 상품으로 단일 과일이 다원화된 제품으로 그리고 현지 판매에서 전국 시장으로 나아가는 신강 살구 산업의 사슬 연장 실천은 특색 과일 산업이 고품질 발전하는 생생한 축소판입니다. 현재 5월의 생살구가 제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황금빛 열매는 관농들의 희망을 담고 있고 신강이 특색 과일 산업의 승격을 추진하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사슬이 끊임없이 연장되고 가치사슬이 지속적으로 제고됨에 따라 신강 행복의 살구는 전국에 달콤함을 전하고 수많은 가정에 그 향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중국이 제조한 풍력 발전기 48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프로젝트가 완공되고 사용에 투입되면 현지 청정에너지 개발 이용 수준이 크게 높아지며 세르비아의 에너지 친환경 저탄소 전환과 지역 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네, 세르비아는 전통적으로 석탄과 수력에 의존하는 에너지 구조를 갖춰 에너지 구성이 비교적 단일한 편입니다. 최근 세르비아 정부는 재생에너지 분야를 지속적으로 배치하고 에너지 체계의 친환경 승격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2024년 7월 세르비아는 국가에너지기후종합계획을 출범해 에너지 전환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약 11기가와트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네, 에너지 전환 목표의 안정적 실현을 위해 세르비아는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 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화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이용법, 재생에너지 경제 시스템 계획 등 법률 규정을 개정하고 제정했으며 유럽 동맹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 기준에 적극적으로 접목했습니다. 정부는 규정에 부합하는 신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 보조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감면합니다. 네, 자주 시장 전력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낮을 경우 정부가 투자자에게 가격 차액을 보전하고 시장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높을 경우 초과 수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이 시장형 안전제도는 투자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춰 국제자본이 세르비아 재생에너지 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의지를 높였습니다. 네, 최근 중국과 세르비아 재생에너지 실무 협력이 꾸준히 심화되며 세르비아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중국 기업은 성숙한 재생에너지 기술, 풍부한 해외 프로젝트 경험, 효율적인 건설 집행력을 바탕으로 현지 친환경 에너지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착공한 비트로 풍력 프로젝트는 중국 전력 건설 그룹이 세르비아 현지 기업과 공동 건설하게 됩니다. 앞서 중국 기업이 참여한 세르비아 최초 대규모 지상 태양광 프로젝트인 사라올치 태양광 발전소는 2024년부터 발전을 시작하여 평균 1,600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친환경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는 이산화탄소를 16,000톤 감축 배출하는 셈입니다. 네, 세르비아 부치지 대통령은 중국 기업이 현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세르비아의 에너지 구조의 최적화, 에너지

안전 강화, 탄소 배출 감축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네, 이 시간 프로펜성의 이정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유인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2시 정각 노래 한마당이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리군필 작사 최훈 작곡 한초로 조미란 가수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입니다. 당신이 책임져야지.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2-96번, 792-96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6번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그 사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철호 조미란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한자한자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둘이 손잡고 한 길로 걸어가면 둘이 손잡겨 떠나세. 깊고 가면 만점 만점 사랑아. 사랑만 달랑 메고 먼길갈수 있을까? 사랑만 달랑 메고 먼길갈수 있을까? 아리아리 행복마저 모두 챙겨 떠나세. 아리아리 행복마저 모두 챙겨 떠나세.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아리아리랑 사랑 아리랑. 아리아리랑 사랑 아리랑. 아리아리랑 행복 아리랑. 아리아리랑 행복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모두 가져가세. 아리랑 아리랑 모두 가져가세.

네, 2절이 끝나고 2절의 후렴구가 한 번 더 반복이 되겠습니다.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아리 아리랑, 사랑 아리랑, 아리 아리랑, 행복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모두 가져가세. 네, 오늘 시간 리군필 작사 최훈 작곡 한철호 조미란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리군필 작사 최훈 작곡 한철호 조미란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 노래방 번호는 791-41번입니다. 자, 아래는 계속해서 2절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악보 아래로부터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아리아리랑 사랑아리랑 아리아리랑 행복아리랑 사랑아리랑의 아리랑과 행복아리랑의 아리랑 보겠습니다. 음이 다릅니다. 같은 음이 아닙니다. 구별해서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2절 따라 부르겠습니다.

0: 네, 노래 한마당 오늘은 리군 필 작사 최훈 작곡 한철호 조미란의 사랑 아리랑 행복 아리랑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1번, 79141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민영기업 좌담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획득감을 높여줘야 합니다. 소기업과 영세기업, 과학기술형 새싹기업에 대해서는 포괄적 조세 면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 근거해 사회보험료 명목부담료를 낮추고 그 납부 방식을 안정시키며 사회보험료로 인한 기업의 실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세금 도피를 막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기업이 부당과세로 인해 운영되지 못하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민간 투자에 대한 관리 차원의 행정심사 비준 사항과 기업 관련 비용을 한층 더 청산하거나 간소화하며 중간 단계와 중개상의 행위를 규범화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며 기업 관련 행정사업성 비용을 가급적 빨리 전부 취소해 기업의 원가를 인하시켜야 합니다. 일부 지방에서 실시하는 좋은 방법들은 전국적으로 조속히 보급시켜야 합니다. 둘째, 민영기업이 융자하기 어렵고 그 융자 비용이 높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민영기업, 특히는 중소기업이 융자하기 어렵거나 지연은 융자하지 못하는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융자 비용을 점차 인하시켜야 합니다. 금융기구에 대한 감독관리와 고과 및 내부경력기세를 개혁하고 방향에 부합되고 전망이 좋은 민영기업에 재무적으로 필요한 구조를 주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성급정부와 단독계획 시는 스스로 자금을 모아 정책적 구조기금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규정을 어기고 기치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고 국유자산이 류실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하는 전제하에서 지역 내 선두산업, 대규모 채용업체, 전략적 신흥업종 등 관건적이고 중심적인 민영기업을 도와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삼각채무 문제를 고도로 중시해 일부 정부 부문과 대기업이 우세를 이용해 민영기업의 비용을 체불하는 등 약자를 억압하는 행위를 바로 시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당을 오마게 다스리는 요구를 시달하고 공산당문 봉사도시 건설을 적극 전개해야 합니다.
3: 공산당원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능력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2: 군중로선 교양 실천 활동 성과를 공고히 하고 공산당원 봉사도시를 힘껏 건설합시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의리상하 작사 의리상하 리룡길 작곡의 내 고향의 봄이 오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네, 내 고향에 불어오네. 진달래꽃 붉게 피어 종달새도 노래하네. 아, 아름다운 내 고향에 봄이 오네. 내 고향에

연길입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산문집에 수록된 백초원에서

나는 집에 어른들이 위에 나를 서당해 그것도 성 안에서 제일 엄한 서당으로 보내려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수호를 캐다가 흙담을 무너뜨린 때문인지 벽돌을 이웃의 량신의 집에 던진 때문인지 아니면 우물을 둘러막은 난간에서 뛰어내려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총적으로 나는 더는 백초원에 자주 갈 수가 없었다. 아, 나의 귀뚜라미들아. 아, 나의 복분자와 몽련들아. 문을 나서는 동쪽으로 발리도 못 가 돌다리 하나가 있는데 그곳에 나의 선생의 집이 섰다. 검은 칠을 한 대나무 문으로 들어서서 세 번째 칸이 서재였는데 가운데 산미서옥이라고 쓴 편액이 걸려 있었고 편액 아래에는 아주 살찐 매화사슴이 고목 아래에 엎드린 그림 한 폭이 걸려 있었다. 공자의 위패가 없으니 우리는 그 편액과 사슴에게 경대를 하였다. 첫 번째 절은 공자에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절은 선생에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절을 할 때 선생님은 한켠에서 화해롭게 담대한다. 키가 크고

0: 여인 루이닝그는 수염까지 하얗게 세웠고 커다란 안경을 걸었다. 나는 선생님은 아주 언짢은 듯 대답했다. 얼굴에는 노기가 서렸다. 나는 학생은 책이나 읽어야지 이런 것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다. 그는 연박한 학자이므로 절대 모르지는 않을 것이나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하기 싫어서일 것이다. 나이가 나보다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나는 몇 번이나 보아왔다. 나는 글만 읽었다. 점심에는 습자 연습을 하고 저녁에는 대구를 짓는 연습을 하였다. 선생님은 처음 며칠은 나에게 아주 엄하게 굴었으나 점점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책은 점점 더 많이 읽게 했고 대구도 세 마디에서 다섯 마디, 일곱 마디로 점점 더 늘어났다. 삼리석 뒤편에도 뜰이 있었다. 비록 자그마했으나 거기에서는 매화를 꺾을 수가 있었고 땅바닥에서나 목서나무 위에 올라가 매미 허물을 찾아볼 수 있었다. 제일 재미있는 일은 파리를 잡아 개미에게 먹이는 것이었는데 조용히 그리고 소리 없이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동학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 오래 머무르면 안 된다. 선생님이 서재에서 소리 지르기 때문이다.
1: 모두 어디 갔어?
0: 그러면 애들은 하나둘 륙속 들어간다. 함께 들어가서는 안 된다. 선생님에게는 개척이 있었는데 늘 쓰지는 않았다. 꿇어 앉히는 벌도 있었으나 그것도 늘 쓰지는 않았다. 보통의 경우에는 눈을 부라리거나 큰 소리로 꾸짖기만 할 뿐이다.
1: 당장 책을 읽지 못해?
0: 그러면 모두들 목청을 놓아 한참씩 책을 읽는데 시끌벅적하다. 인이 멀단 말인가? 내가 인을 바라면 곧 인에 이른다 라고 읽는 아이도 있고 남의 이가 빠졌다고 비웃는 것을 개구멍이 열린 것이라고 한다를 읽는 아이도 있었고 아직은 모두 시초이니 조심할지어다를 읽는 아이도 있고 또 그 땅은 하의 상, 상착, 그 곡물은 무성한 백모와 귤, 유자이다 라고 읽는 아이도 있었다. 선생님도 책을 읽었다. 후에 우리의 글소리는 점점 낮아지다가 조용해지고 선생님의 글소리만 높이 들린다. 여의처로 호방하게 지휘하야 앉으니 좌중이 놀라는지라 금바라 통쾌히 울리고 천잔을 마셔도 취하지 않으니 난 이것은 아주 훌륭한 글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읽고 나서 선생님은 언제나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들고 흔들거리다가 뒤로 젖히려 하기 때문이다.

멜로디 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납니다. 이야기가 어우러진 서윤옥의 음악의 향기. 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인격의 향기가 나에게 전해져서 편안함을 갖게 해주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당장 돈이 없어서 먹을 음식이 없는데 길거리에서 누군가 지갑을 떨어뜨리고 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체코의 두 청년이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노숙인을 상대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네, 첫 번째 노숙인은 떨어진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몰래 챙겼습니다. 다른 노숙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5일 동안 지갑을 돌려주는 노숙인이 단 한 명도 없었고요. 네, 실험을 진행하던 두 청년은 점차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청년들은 마침내 정직한 단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요. 네, 허름한 차림의 노숙인 할아버지가 지갑을 떨어뜨린 청년을 부르더니 지갑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노숙인 할아버지의 힘없는 간청은 보는 사람과 촬영하는 사람 모두 먹먹하게 만들었는데요. 나는 아신 분이셔서 우리가 고맙습니다. 네, 세상에는요 이렇게 심성이 나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정말 정직하고 착한 분들이 많다는 거, 네, 이런 사연들을 보고 우리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 예전에는 무심히 관심 두지 않았던 인간관계도 잘 살펴서 챙겨야 할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삶에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가 아닌 진정한 인간관계가 아닐까요? 항상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한 번쯤 생각을 해보면서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 순서에 들으실 노래는요, 김성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리운 내 사랑 아가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딱딱하게 굴면 손님이 끊긴다. 딱딱한 이빨보다는 네, 흙도 부드러워야 좋고요. 네, 겉의 흙이 딱딱하면 물과 공기가 흙 속으로 잘 스며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속 흙이 딱딱하면 뿌리가 뻗는데 힘을 너무 소모해서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까?

하지 못합니다. 네, 이 글은요, 이완주 씨의 글인데요. 네, 고압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아마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나 친절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좋아하고요. 더 신뢰하기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매사의 습관처럼 딱딱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함께 배워갑시다.

두 귀가 완전히 멀어 있었습니다. 통설리버는 태어나서 며칠 되지 않았을 때 병원 측에서 그의 두 눈에 안약을 잘못 넣음으로 인해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야구와 농구와 테니스를 제외한 모든 스포츠를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현재 그는 골프와 수영과 승마와 스키와 조깅 등의 운동을 하며 삶을 최대한 즐기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하트모는 8살 때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므로 템플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의과대학 역사상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전 과정을 마친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용감하게도 의학교 가서 25권 전부를 테이프에 녹음해 달라고 부탁을 함으로써 27살에 장님으로서는 처음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87.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길통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总感到失望，对于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懂，你总笑着逞强。

0: 现在是晚上10:30，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逛个养生厅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吗？现在是午夜11:30，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沮丧，你总感到失望，对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懂，你总笑着坚强。

当你总感到失望，对人生未来总有太多迷惘，你总伪装自己不懂，你总笑着

相见恨晚，忍一忍吧，转哭花了也不管。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纵横海 FM 91.4 延吉综合广播。

0: 现在是清晨5:30，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100年有多少绝人之路都被你化作

一百年有多少绝人之路都被你化作